걸또 잠시 미뤘다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찡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에게 또 다른 도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면 참 그만큼 보고 싶고 애틋한 것도 없는데. 참, 또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에서 살면서도 외로우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이 시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실은 월요일에 진행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어제 저희가 좀 다른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긴급전화 052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자를 찾고 있는데, 나도 성경 퀴즈 좀 자신 있다. 찬양 퀴즈? 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자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뭐, 문제를 좀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바로 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콜!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전화를 걸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보내주시고 문제 맞히시고 오늘 선물 마지막 수량만 남아 있습니다. 후라이팬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저는 마지막 도전자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내 안에 사느니라는 찬양 함께 할게요.

0: 네, 전시원의 음성으로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긴급전화 052 이제 마지막 도전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남성분이 또 연결이 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네, 이 세 분 중에 유일하게 남성분이시네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1: 부산 중산동에 살고 있는 류대성입니다.
0: 중산동 사시는 류대성 집사님이신가요?
1: 네.
0: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1: 저는 울산 세계로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0: 울산 세계로교회를 섬기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1: 아, 예, 저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 살아오고 있습니다.
0: 모태 신앙이시군요.
1: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다가 좀 전화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예, 지금 뭐 회사에서 출장 가는 길에 천황 들으면서
0: 네
1: 그래요.
0: 아, 그럼 원래 항상 이렇게 운전하실 때는 극동 방송을 켜두시나 봐요.
1: 예, 방송을 예, 아침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또 애청자시네요.
1: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문제를 세 개를 드릴 건데 어떻게 좀 잘 네. 맞출 자신 있으신가요?
1: 예, 자신 있습니다.
0: 요, 오, 목소리에서 기계가 느껴집니다. 우리 집사님. 네. 아, 너무 쑥스럽게 제가, 네,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무튼,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문제를 드릴 텐데, 앞서서 그 두 분 들으셨어요, 혹시? 도전하시는
1: 네,
0: 거?
1: 네, 들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자, 그분들과 아마 비슷한 난이도로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
1: 예.
0: 혹시 당황스럽거나 뭔가 잘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드리는 힌트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긴급전화 052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 세 가지 문제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집사님, 성경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1: 예, 예, 예.
0: 성경 속에 나오는 동물 중 하나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동물. 자, 예를 들면.
1: 예, 당나귀.
0: 당나귀. 당나귀 말고 앞에 하나만 빼고.
1: 나귀.
0: 나귀, 정답! 자, 나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찬양 부를 건데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정답! 자, 집사님 이제 하나만 더 맞추시면 되세요.
1: 네.
0: 자, 마지막은 제가 성경의 어느 단어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이뤄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성경책!
0: 정답! 야, 우리 집사님!
1: 예.
0: 네, 아우, 처음에 시작하시는 그 음성부터 기계가 느껴지시더니 네, 세 문제를 그냥 후루룩 풀어버리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선물 후라이팬 네, 드려보도록 할 텐데
1: 네.
0: 자, 지금 좀 이 세 문제를 맞추고 상품까지 수령을 하셨는데 가장 네.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으신가요?
1: 아,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납니다.
0: 사랑하는 아내분. 우리 아내분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1: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0: 그래요? 너무 네. 잘 됐네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내분께 사랑의 한마디 전해주시죠.
1: 그러니까 제 자녀가 세 명이거든요.
0: 네.
1: 세 명인데 이제 자녀들을 돌본다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힘든 내색 없이 항상 기쁘게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또한 돌봐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0: 아,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집사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좀 네, 아내분이 듣고 계신

0: 시면 샵 3927번으로 문자로 화답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유현지입니다.
0: 유현지님,
1: 네.
0: 그러시군요. 나중에 문자로 답장 오면 제가 집사님께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1: 네.
0: 네, 집사님, 아까 자녀분이 세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1: 네네.
0: 네, 금슬이 상당히 좋으신가 봐요. 네, 사랑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지만, 그래도, 네, 우리 가족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아내는 또 어떤 아내고, 또 아이들은 좀 어떤 아이들인지 자랑 한마디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내는 일단은 좀 모든 일에 대해서
0: 네.
1: 수행성 있게 또 짜임새 있게 또 확실하게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많이 꼼꼼하게 챙기거든요. 그래서
0: 네.
1: 좀 제가 잘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줘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은 첫째는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서
0: 네.
1: 참 힘든 친구들 보면은 가서 서로 도와주는 면도 있고 또 고민하는 면도 있고 저 집에 와서도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따뜻한
0: 그쵸.
1: 아이고. 둘째는 용감합니다. 용감해서
0: 오.
1: 씩씩하게 항상 자신감 있게 또 지내면서 또 초짜 동일하게 그런 힘들어하고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웃으면서 같이 놀자 하면서 이끌어주는 면도 있고.
0: 네.
1: 그때는 아직 아기거든요.
0: 몇 살이에요?
1: 2살입니다.
0: 아!
1: 3살이에요.
0: 세상에, 2살이면 존재 자체가 자랑입니다. 그쵸, 집사님? 네. 아유, 이렇게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아우, 진짜 좋은 아버지시고 좋은 남편이시겠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다가오네요, 집사님. 네. 아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 텐데, 특별히 우리 아내분, 네, 위해서 또 이런 자랑도 해주시고, 또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았다 하시니까 화장품 같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후라이팬이랑 화장품까지 같이 챙겨서 우리, 네, 우리 대성 집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집사님, 그래도 극동방송 꾸준히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마지막 도전자시니까, 네, 극동방송을 향해서도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서 좀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1: 응원 메시지 말입니까?
0: 예,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1: 극동방송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저기 북한에서도 송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0: 맞습니다.
1: 복음이 북한을 넘어서 온 열방까지 퍼지는 그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0: 아멘!
1: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장 잘 다녀오세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마지막, 네, 세계로교회를 섬기시는 류대성 집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052 여기까지, 네,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아, 청취자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다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자 답장으로, 주소와 또 연락처를 쓸수 있는 링크가 도착할 텐데, 그것까지 잘 작성해 주셔서 오늘 모든 도전자분들, 네, 선물 잘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 이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까지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9693번님께서 극동방송 화이팅, 대성집사님 화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세계로교회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혹시 대성집사님의 이 우리 아내분 되실까요? 궁금한데. 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괜찮은 아침 덕분에 힘찬 하루 보낼 수 있겠어요. 좋은 기분, 그냥 기쁜 느낌, 이게 뭘까요? 감사한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소리에 속이 뻥 뚫리셨다고 했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42번님, 아멘. 비 내리는 아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오후부터, 네, 이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는 길목마다 꼭 안전하게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2042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인데,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2042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이 뭐지? 행복한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 게 행복한 하루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시 찬양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 오프닝에 적혀있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제가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대상이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없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보지 못할 뿐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개념을 깨닫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아기들이 눈앞에서 엄마가 없어지면 막 울잖아요. 엄마가 아예 없어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항상 나와 같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당장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내 눈앞에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하루라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혹은 그분의 가리심으로 인해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오늘 끝곡은 한이의 행복이라는 곡으로 올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은 아침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아들이 치과의사가 되겠다 했을 때 너무 기뻤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치과의사가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치과의사 생활을 한 지 한두 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 치과의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저는 좀 정정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화를 본 적이 없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왜 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오려고 하느냐 야단을 쳤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제게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들이 치과의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세속적인 그 생각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우성동부교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들을 향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축복입니까? 화상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아장아장 걸을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발음도 제대로 안 되죠?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녀가 축복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애들 태어났을 때 가만히 혼자 웃는데 웃었어요.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웃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자녀가 태어남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초등, 중고를 지나고 청소년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부모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가 축복인가 아니면 내게 화상인가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조금이라도 자녀들하고 함께하기 싫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축복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대답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여 대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의 그 화살, 복되도다. 화살통이 가득한 자 복되고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는 어떤 존재예요? 축복입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분은 자녀가 태어나고 한 돌쯤 되었을 때 평생 내게 효도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고 그 자녀를 쳐다보는 것보다 행복하죠. 그런데 이 자녀가 성장을 해서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자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다르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기업은 유산이거든요. 영어로는 헤리티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녀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다.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유산이에요. 그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파수꾼이고 청지기이고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부모가 재창조자가 되어져서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헬리콥터 부모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헬리콥터가 어떻습니까? 머리에 프로펠러가 있죠. 그죠? 그처럼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 항상 맴도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요. 대학에 갔어요. 근데 성적이 좀 이상해. 그래서 부모가 그 성적표를 보고 대학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시험 봤는데 왜 이 성적을 줬냐 따지는 부모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를 군대 보냈어요? 다쳤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훈련받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직속 지휘관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내 자녀가 뭐 때문에 다쳤느냐 따지고 여러분 그럼 뭐로 군대를 보내냐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이러한 부모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고 위탁해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부모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니까 축복이 아니라 화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어릴 적도 축복이고 커서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묵상을 하면서 얻은 답은 자녀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통해 자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녀를 누구 보듯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듯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자녀를 보아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남편이 목사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이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온전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훌륭할까요? 사모님이 훌륭한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 목회자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 남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듯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는 정말 진정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을 했을 때 제가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 유월절 성지순례 때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실종 사건. 그때 사흘 만에 12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야단을 쳤죠. 왜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라고 하니까 12살 된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아버지 요셉은 잊어버려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12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는 주 안에서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육신으로는 내 아들이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된 자녀를 주 안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듯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신 책임과 기대가 있어요. 늘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 어떻게 부모가 그 책임과 기대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요. 이것을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자녀에게 적용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세우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부모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병원에 데려가고 기껏해야 약을 지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가 해야 될 의무가 뭘까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을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교육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대개 전체적이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장난감이 많은 가정들 있죠. 애들한테 장난감이 많아요. 그 가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화가 많아요. 분노 표출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노, 감정을 조절 못해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미안하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요? 장난감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그거를로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입힌 상처가 그러한 물질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봐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순간 접착제가 되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지며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 외할머니와 어머니부터 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전수가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가르친 거죠. 누가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 의무가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와 사무엘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둘의 특징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했다. 신앙으로 양육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져서 어릴 적에 그 모세를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세워져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저 뗄 때까지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문화에서 저질 언제 떼느냐? 한 5세, 6세 정도에 뗀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까지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말씀이 그 사무엘에게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 때, 어릴 적에는 말로 양육이 돼요. 가르치고 교육하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눈빛이 삐딱해가지고 말하면 거부해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그냥 무시해요. 대답 안 해. 적극적일 때는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교회 저 안 가요. 말씀 봐야 돼.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모임 자체 힘든 그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로 가르칠 시기가 지났구나가 돼야 돼요. 말로 가르칠 시기가 지났구나.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노년의 다윗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침실에 같이 눕히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이 거부했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초라했지만 결코 다윗이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는데 내가 줄 것이다. 이때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죠.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맡겨주신 백성들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고 그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아버지는 절대 초라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반대가 있어요. 유대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위대한 왕이었죠. 또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했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버렸어요. 교만해버렸어요. 타국 사절단이 왔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이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교만한 인생이 되어져서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3년이 지나 아들 므낫세를 낳아요. 그 므낫세의 이름이 다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이 므낫세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므낫세가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윗 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말로만 안 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녀, 여호와께서 지켜주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책임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필요해요.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마른 뼈 안상을 보면 우리 자녀들 같아요. 자녀들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해서 마른 뼈로 전락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속이나 오른 대로 살아가버리니까 결국 망해가지고 마른 뼈처럼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가 매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교 2등을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어머니가 베란다로 나가보니까 딸인데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딸을 잡고 정신과 병원으로 갔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랬냐? 울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왜 죽고 싶니? 라고 해서 하니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하는데 매 전교 1등을 하니까 늘 전교 1등이 만족함이 없고 혹여나 한 번이라도 전교 2등을 하면 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분해서 살 수 없고 1등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2등을 하면 분으로 살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답이 끝나거나 답이 얻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청소년 우울증이 심각해요. 스마트폰 붙잡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요. 어떤 아이는 상담을 하고 싶어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방문 앞에서 상담을 한대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러분 마른 뼈 아닙니까? 마른 뼈예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해요. 이 답의 의미는 뭐냐면 현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0: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가운데 살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큰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비록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이 자녀들이 큰 용사로 반드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렸던 여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그 여인은 처음에는 불행의 아이콘이었어요. 나중에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불행했느냐. 정말 가난한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자라나 14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죽어버려요. 14살 된 소녀가 임신한 것도 아이를 한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 소녀가 쇼크가 와서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마약 중독으로 몸무게는 100kg 이상이 되어버리고 삶을 내려놔 버렸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떠나버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회심에 변화된 아버지가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낸 거죠. 아버지가 뭘 했느냐? 이 소녀에게, 딸에게 책을 읽도록 하고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이 신앙이 흐르고 흘러가서 오프라 윈프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삶에 소망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 방송국에 취업을 하게 되고 26살 때 어느 방송국의 메인 앵커가 되고 그 이후에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그러한 별칭까지 얻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을 세운 것이 뭘까요? 변화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부모죠. 아버지를 통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 자녀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자녀는, 우리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절대 스스로 뿌리를 땅에 박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감람나무에 붙어서 점점점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오래된 감람나무가 필요하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려면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디딤돌이 되어져야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서 안 될 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란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단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국에 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삶.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뭔가를 더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는 돈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창고에 채우는 제로섬 게임 같을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수록 살아나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생명의 복리입니다. 자, 오늘도 더 움켜쥐려 하기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옹기장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통장에 숫자 조금 더 찍히면 내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면 사람들에게 인정 좀만 더 받으면 마음이 꽉 찰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세상의 것은 채워도 채워도 목이 마릅니다. 손에 꽉 쥐고 있어도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이 진정한 복은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는 영적 밸브가 열리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 하나가요,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은 내 창고가 가득한 삶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이 가득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그 평안, 그 바라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공지사항 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과 말씀 카드도 올라가 있어요. 보시고 오늘의 말씀, 바라크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송으로 같이 했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지선의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뭔가 내가 내 손으로 뻗어서 움켜쥐어서 쟁취하려고 하는 복보다는 오늘 바라크, 진정한 복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평안,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551번님이요,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합니다. 아, 요즘 더 주님을 구하게 되어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된다고 5259번님. 네, 저도 감사하고요. 9449번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열리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리고,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이 열리리라. 아멘. 그래요. 이 복은요, 나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말로 전하고 나눌 때, 그 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복이 줄어들고 저 사람 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복도 더 커지고, 저 사람의 복도 더 커지는, 그 생명의 복리, 축복의 복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라크,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많이 심으시길 바래요. 0183번님이요. 저는 매일 가끔 발작하는 깜빡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극동방송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 통해서 흘려보내주시는 말씀들이 깜빡했다가 다시 정신 차렷! 외칠 수 있게 합니다. 네, 오늘도 정신 번쩍 차리겠습니다. 네,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 호흡 크게 해보셨나요? 9495번님이 아카시아 향기가 나네요. 향기를 맡으며 또 신나는 찬양 따라 부를 수 있는 저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도 길 가다가 가끔, 어머, 이게 무슨 향이야? 보니까 아카시아 향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또참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꽃향기들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죠? 4420번님이 피디님 축하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드디어 교회 출석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오신 저희 아버지인데, 불교에서 나온 지는 오래되셨지만, 무교로 계시다가 이번 주에 예배 참석했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했고 계속 전도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같이 나간 자체가 또 행복이고요.

기쁨이고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버님 계속해서 교회 나가시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라크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결국 가장 큰 복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보다 내 마음에 지금 나와 함께 누가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붙잡느라 움켜쥐느라고 힘 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 위에 환하게 비춰지고 그 평강이 마음 가득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성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열왕기상에는 엘리사의 사환이 수많은 적군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나 그 말에 엘리사는 담담하게 답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지만 여전히 아무리 둘러봐도 적군밖에 없는데 무슨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건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화를 위해서 엘리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엘리사는

0: 이사의 사환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어쩌면 기도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닌 나의 눈을 뜨게 하는 변화. 부재의 두려움이 아닌 동행의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변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함께 네.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 이름에 좀 시선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느낌이 네. 있는 교회.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느낌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0: 네.
1: 우리가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다 할 때 가장 좋은 느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이 가장 좋은 거니까
0: 네.
1: 제가 바라는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0: 네.
1: 옆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네. 또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온다든 누가 오든지
0: 네.
1: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자라는 의미로
0: 네. 네,
1: 느낌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 가면 사랑받는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목사님 오늘 정말 이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는 네,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취자들이 여러 가지 사연을 주님께 올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응답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극동방송과 이 시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며 찬양 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휴의 찬양,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휴의 찬양,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함께할 제목은요, 우리 7087번님께서 사실 어제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결핍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마음과도 재정의 문제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위로와 그리고 또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그 제가 읽고 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아마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0: 아멘.
1: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모든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0: 아멘.
1: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0: 아멘.
1: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재정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0: 내가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땅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1: 아멘.
0: 물질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우울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또 악한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울과 무기력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항상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7087번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마음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익명으로도 요청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버이날에 두 자녀가 아무런 말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그냥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이런 감정도 안 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됩니다. 저의 마음과 또 저의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일단 익명으로 또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충분히 섭섭하실 수 있죠?
0: 저도 경험했기
1: 아,
0: 때문에
1: 그러셨어요?
0: 섭섭할 수 있는데,
1: 네.
0: 어느 순간부터 일단 부모가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굳이
1: 아멘.
0: 꼭 내가 자녀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니까
1: 네.
0: 뭐 크게 서운한 게 없고, 도리어 이번에는 우리 자녀가 작은 편지와 비싸지 않은 선물 하나를 보냈는데 저한테는 또 엄청 감동이
1: 아,
0: 크더라고요. 왜냐면
1: 그래요.
0: 이게 이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1: 그쵸.
0: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물론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일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자녀가 깨달으면 엄청나게 효도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또 태의 기업이고 또 가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녀들이 챙겨야 할 기념이라든지 또 어버이날 같은데 외면할 때참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지 또 생각을 하면 또그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 사도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1: 아멘.
0: 먼저 또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
1: 아멘.
0: 생활 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자녀들 마음에 와닿아서 반드시 이전에 소원했던 거 이상으로, 100배 이상으로 더큰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 아멘.
0: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익명의 성도님 참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사실. 네, 그래도 이 자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네, 위로가 됩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녀분들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215번님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고 5월 한 달도 일들이 잘 공급되어서 생활의 염려를 잊고 기쁨과 기도 감사로 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청자시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 보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위에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정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는데, 또 건강이 주어져야 또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남편분, 정말 그 아픈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많은 일들이 들어와서 또 생활하는데 어려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또한 귀한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와 영식을
1: 아멘.
0: 위하여서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과 또 인류와 영식을 위하여서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또 매일
1: 아멘.
0: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면 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 아멘.
0: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915번님 가정에 정말 좋은 일만 그리고 재정적인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507번님 기도로 함께 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 약으로 갑상선 부작용 없이 치료와 검사 받고 늘 건강과 은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이 대출 연장이 다다음 주에 있는데요. 잘 통과해서 연장될 수 있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네, 문제 없이 깨끗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이분이 또 따님과 함께 병원 간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튼 따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 요청해 주셨어요.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아마 따님이 그 갑상선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많이 아마 피로하고
1: 네.
0: 또 의욕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따님 마음에 또 강건한 마음, 건강한 마음 주실 줄 믿고요. 대출 연장 잘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아멘. 아유.
0: 예, 하나님이 또잘될수 있게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따님이 갑상선 약을 먹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늘 치료받고 검사받는 것도 하나님이 동의하여 주셔서
1: 아멘. 아멘.
0: 치료받고 검사받을 때마다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멀지 않은 때에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의
1: 아멘.
0: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과 또 따님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또 남편, 또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매년 또 대출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더 좋은 조건으로 연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담대함으로 또 은행의 직원들과 만나게 해 주시고, 또
1: 주여.
0: 그 담당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1: 아멘.
0: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도 재정도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이
0: 예,
1: 없더라고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도
0: 아멘.
1: 우리 9507번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

0: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이 많아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이어가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3460번님의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병원에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1시 30분까지 가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지금 계속 누워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허리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리를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1시 30분이면 2시간도 지금, 네, 안 남은 상황인데 세상에 목사님, 지금 좀 급하신 마음이실 것
1: 네, 그런가
0: 같거든요.
1: 봅니다.
0: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1시 30분에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병자들을 보시며 처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를 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픈 허리 주님께서 고쳐 주셔서 일어나서 병원을 갈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 우리 3460번님, 네,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허리가 좀 빠르게 나아서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이어지는 기도 제목, 익명의 우리 성도님께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몇년 동안 간절히 기도 중입니다. 아는 분으로부터 소개팅을 한번 받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이전에 소개받았던 자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혼주의에서 지금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그런 상태인데, 제가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라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팅을 받으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상처를 좀 크게 받으셔서, 비혼주의,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좀 그래도 결혼을 할까?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신 것
1: 네, 그런
0: 같네요,
1: 것 같네요.
0: 목사님.
1: 네.
0: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좀 갈급하고 또 너무나도 또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죠, 목사님.
1: 근데 그 궁금한 건 아들 나이가 지금 얼마쯤 되었는지
0: 그러게요.
1: 궁금한데요.
0: 네, 그건 또 말씀을 안 해주셔서.
1: 그러니까요.
0: 네, 이번 소개팅 잘 받을 수 있도록
1: 네.
0: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아드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0: 아멘.
1: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만났을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서로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0: 아멘.
1: 아름다운 또 환상의 가정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어머니에게 또 특별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제적이 아닌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아들의 의견도 존중하게 해주시고 또잘
0: 아멘. 아멘.
1: 설득하게 해주시고 또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0: 아멘.
1: 아들이 기쁨으로 또 자매를 만나고 또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진행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혹시 나중에 결혼하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 아, 그럼요. 네,
0: 네.
1: 우리 익명의 성도님, 소개팅 또 아드님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소식 들려오면, 네,
0: 네.
1: 저희도 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3908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줄이지만 목사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의 그 이제 친척분들 중에 가까운 친척분 중에 마음의 병을 동일하게 앓고 있는
0: 네.
1: 그런 분이 계셔서 이 한 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갈급한지 진짜 와닿아요. 네, 정말 열심히 사시고 누구보다 밝았던 분인데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병을
0: 네.
1: 앓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힘들고 이렇게 많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 한 줄의 기도지만 이걸 쓰시기까지 얼마나 망설이셨으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저도 위로의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 함께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좀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1: 맞아요.
0: 자기의 그
1: 네.
0: 병이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한가 그걸 고백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1: 네.
0: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분의 그 선한 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조현병 그 주여의 주의 주 믿고
1: 아멘.
0: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 조현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의지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또 무너지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정말 이 분노 조절 분노도 잘 조절되게 해 주시고 또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매일매일 이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분도 고쳐주셨지만 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1: 아멘.
0: 또 더러운 영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맑은
1: 아멘.
0: 정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조현병 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맑은 영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3908번님 예전부터 기도 제목을 많이 봤어가지고요. 아마 오랜 시간 좀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0: 네.
1: 네,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손길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또 안수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방금 어떤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2707번님께서 병원 예약되어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고 계신 성도님 119 전화하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네요. 네, 이런 또 도움을 주실 수
0: 네.
1: 있으니까 혹시 우리 듣고 계시다면 익명의 성도님, 네, 익명이 아니죠. 네, 2433번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분. 네, 우리 아까 기도 제목 요청하셨던 네, 우리 성도님께서는 119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620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길게 또 적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왼쪽 눈이 불편했는데 노화인가 싶어서 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왼쪽 눈이 안 보여서 퇴근길에 안과에 갔습니다.

0: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하라고 해서 수소문 끝에 부산에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토요일 아침에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위쪽과 아래쪽이 끊어졌고 황반도 구멍이 나 있어서 예후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중보기도 시간이 되면 사연을 남겨야지 했는데 오늘 오프닝에 말씀 본문에 눈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가스를 충전해서 계속 엎드려 있으면서 눈의 조직들이 잘 붓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예후가 좋기를, 그리고 이번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 평안히 거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목사님 앞에서 오프닝 할때
1: 네,
0: 그
1: 저
0: 말씀드렸죠.
1: 들었습니다.
0: 네, 영적인 눈이 뜰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네. 아직은 뭐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할 게 없으신
1: 아멘,
0: 분이시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4620번님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이, 눈이 안 좋으면 모든 게다 불편한데요. 그래도 이제 수술은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 때문에 아마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곧그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전 것 같이 잘 보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0: 아멘.
1: 염려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바라보고, 치유해 주실 거란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 왼쪽 그 눈이 안 보여서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은 잘 마쳤지만 그러나 그 칭주는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까지 창조하시고
0: 아멘.
1: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왼쪽 눈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0: 아멘.
1: 이전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육신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인 눈도 떠여져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0: 아멘.
1: 하나님께 주신 이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0: 아멘.
1: 주님께서 속히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띄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4620번님의 그눈 가운데 손을 얹으시고 나음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라파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은 느낌이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 백두용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거운 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 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 366에 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2,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6대 대표회장으로 대전 은포교회 이혼 목사를 선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 시대 속에 섬김의 연합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정기 봄 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 및 기관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감각적 즐거움이나 지적 만족에 머무는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끄는 예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통 클래식과 찬송 음악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힘 페스티벌 시즌 11이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서

있습니다. 대전 지역 2,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6대 대표회장으로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를 선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일 대전 은포교회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 대표회장 이온 목사는 고아원 생활과 구두 닦기 등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기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제76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온 목사는 앞으로 1년간 지역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복음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대전 지역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시대 속에 섬김의 연합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각 교단이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와 역대 대표회장단, 협력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복음은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며 교단마다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합기관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류영모 목사는 성만찬적 존재로 산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리더십은 자신을 찢어 생명을 주는 성만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약자들의 편에 서는 연합기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는 한교총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연합기관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정기보훈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 및 기관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산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남경기노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받으며 단독 입성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와 설화교회 전승덕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지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손원재, 지동빈, 현상호 장로 등 3인이 출마해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서기 유병희 목사와 회록서기 이도영 목사, 회계 안수연 장로 등 부임원들은 각각 정임원 후보로 무난히 추천됐습니다. 기관장 선거 또한 기독신문 이사장의 김동관, 남서호 목사가, GMS 이사장에는 김성근, 조승호 목사가 추천되어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단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 선거는 현 총무 박영규 목사의 재임 도전에 박철수, 한기영 목사가 가세하며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될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감각적 즐거움이나 지적 만족에 머무는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끄는 예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순전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재형성하는 예배를 주제로 제5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주종훈 총신대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회중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그것이 곧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예배는 감정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형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발표한 이태재 목사 역시 예배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현대교회에서 예배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양육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배와 교화, 전도라는 예배의 본래 목적을 균형 있게 세워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영적 동력을 다시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통 클래식과 찬송 음악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힘 페스티벌 시즌 11이 지난

0: 39일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히스토릭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유나이티드 싱어즈와 CTS 장로성가단, 오늘교회 주사랑 찬양대 등 8개 팀 800여 명의 합창단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강덕영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클래식과 찬송가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이 축제를 통해 찬송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이 열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선교 역사 박물관과 성경 박물관 등을 갖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의 4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박물관이 개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4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하모니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방은 우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저녁까지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 지역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7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양산은 23도, 김해는 22도, 부산은 21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송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한

0: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짐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밥솥을 쓰고 계실까요? 한국엔 좋은 밥솥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죠. 북한의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 밥솥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북한의 통제와 단속에도 이 때문에 부유층에선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관련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면서 검열을 진행 중인 건데요. 그저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썼다는 이유로 이 남한의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북한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말씀 위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 주민들의 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5879님처럼 복음통일 아자아자 외치시면서 익산에서 보냅니다라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4362님. 드라마에서 밥솥을 이불 밑에 숨기는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요.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이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해서 검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전자제품 가운데 남한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드라마는 영화는 또 라디오는 몰래 그렇게 접하고 있지 않은지 검열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그 마음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점심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압력밥솥으로 지은 윤기 나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네요. 북녘당의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081님, 우리가 일상에서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을 중보의 제목으로 이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을 감사의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평생의 제 기도 제목이 복음통일 평화통일입니다. 8737님, 오늘 또 새로 찾아오신 새싹회원 같으신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석인사 선물 8737님 보내드리고요. 1486님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주셨어요. 인천에서 잘 듣고 계신다는 오래전부터 청취하신 분 같아요. 2753님, 좋으신 우리 주님, 북한에 주님의 그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서 나아가기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53님께도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오늘은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북한 바로보기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 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받아보니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한 곡 함께한 후에 한 뼘 차이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특히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음 통일된 그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통일도 한 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3075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공주에서 퇴근길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멘. 통일도 한 뼘 차이인 만큼 저희가 이 언어의 차이 한 뼘 한 뼘도 계속해서 좁혀 나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복음 통일됐을 때 정말 오늘 만나볼 이 신혼부부처럼 남과 북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제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주님 안에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의 언어 차이 퀴즈도 귀를 쫑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한 뼘 차이 바로 만나볼게요.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 뼘 차이.

0: 여보, 옛날에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는 말 진짜예요?
1: 가담가담? 자기야, 이거 무슨 또 주문 같은 건가? 내가 가담가담 생각했다고?
0: 아니, 암튼 여보가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1: 그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났지. 그냥 쑥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0: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도 여보가 연락했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했겠지요.
1: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 모르지? 내가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서 책상에 자기 사진 딱 붙여놨다니까?
0: 어머, 진짜요? 한번 보자요. 어떤 사진인가?
1: 암튼 나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나 자주 생각해줘야 돼?
0: 나는 가담가담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지요. 우리 민수 씨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요.

가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담 무슨 뜻일까요? 4891님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보기 두 가지를 드리는데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3075님은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뜨문뜨문인 것 같아요. 오, 가담가담이랑 조금 어감이 비슷하긴 해요.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담가담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담가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담가담 찾아와 주시는 이렇게 OFDA를 가담가담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요 조금 전에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정답 오답을 안 보내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은 당첨되길 바라면서 당첨되기가 수능 합격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담가담 보내주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더 선물을 가져가실 확률도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가담가담이 아닌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이신 분이 2161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쵸? 맞아요.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가담가담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깜빡할 수는 있어도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운전 중에 정차해서 보내셨다는 1435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요 안전수칙을 가담가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1435님 그리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한다 라고 고백해주셨던 2161님께 먼저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가담가담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 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그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2: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0: 네.
2: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 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2: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0: 네.
2: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0: 네.
2: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0: 네.
2: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자, 또 북한의 개정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리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 대지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0: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볼게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읊는데 1분, 2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고요. 통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사진 한 장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을 위한 기도문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231님 가담가담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 제목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한 뼘 차이 퀴즈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가담가담 북한어 표현 가담가담이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감이 참 좋네요. 7519님 그쵸. 요 가담가담 듣게 되는 북한어 표현을 잘 들여다보면 표현이 참 예쁜 게 많아요. 그래도 가담가담 우리 샵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담가담 말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그 정답을 기다리면서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기다리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 통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 뼘 차이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도 선정 통해서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한 뼘 차이는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정답 1번 가끔입니다. 가끔. 극동방송을 가담가담 듣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7595님. 여기 정답이 문자에는 없지만

일본인 거 아시고 이렇게 보내신 거겠죠? 7595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담가담 극동방송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은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찬양 따라 들으며 나른함을 이겨내고 있어요. 1486님도 우리 정차 중에 보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다니까 또 그런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당첨이 될까요? 이렇게 가당가당 보내도요. 1597님도 보내드리고, 가끔 새벽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서 속상합니다. 정답, 가끔이요. 1190님. 가담가담 빼먹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받아보신 기도 제목 그 카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0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7820님의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함께 북녘 땅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생방송 OAP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있고 자기가 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계획하지만, 수고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긍휼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도 많이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덧입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노력했는데 일이 안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철이 들지 않으면 집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뭐 가출하겠다고 하고 집 나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장성해서 만일 내가 집을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되기도 하고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엄청난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버리게 되면 나도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 성전이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말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왜 조롱거리가 되고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느냐 대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성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나무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로 건축했지만 성전 안은 금으로 성전 안을 다 채웠습니다. 나무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나무를 금으로 다 덮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구가 다 놋 아니면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방패조차도 금방패로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금방패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돌이, 성전 돌이 돌 위에 있는 돌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사람들이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화려한 성전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으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긍휼을 덧입으려면 여러분,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 12절에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야고보 서신은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이란 말은 야고보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기본 자세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개인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내가 말을 할 줄도 알아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을 줄도 알아야 이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할 말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말을 안 듣다가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더 큰 문제는요, 한국 분들은 또 서양 분들과 좀 달라서 정적인 분들입니다. 감정적인, 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참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

아닐까요? 한국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자기가 의견을 내어놓았을 때에 상대방이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의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회의가 하고 나면 나중에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로 움직여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을 통해서 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정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또 말을 통해서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려운 것이 가깝다 보니까 정도 많이 생기지만 이게 잘못하면 분노도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체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는 열매에 목적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다 수확을 하고 나면 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달 때는 나무가 멋이 있었는데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면 나무가 참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그 사과나무를 보고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벚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단풍을 보면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그 단풍마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계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계절만 보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잣대로 나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헤아린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너도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태도는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두고 지금은 답이 좀 안 나오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를 보고 결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계획대로 안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미래를 계획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0: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미래를 내가 계획하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연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연합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이 빠지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자랑하지 말고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중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미래를 자랑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중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획을 참 잘 세웁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돼지가 저소를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불평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이렇게 많이 먹고 살이 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고기와 뼈를 모두 주인에게 바치는데 왜 사람들이 내게 돼지는 놀고 먹는다고 불평하느냐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놀리느냐, 나는 이게 싫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저소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는 살았어도 주인에게 우유를 주고 죽으면 고기와 뼈를 물론이고 심지어 가죽까지 주인에게 바친다. 그렇지만 돼지, 너는 죽어가지고 고기와 뼈를 너가 다 필요 없을 때만 주인에게 바치지 않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자랑하지 말라고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늙을 때까지 자기 욕심대로 다 살다가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것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이 지금 생명 주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을 때에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욕심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은 이 생명을 지금 거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니 지금 힘든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주신 형편대로 선을 행하고 내가 주신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또 나 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을 때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어느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다짐을 하고 온 거라는데 모임을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아기를 케어하느라 쉽게 집중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겠어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정말 손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 어린 아기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뿐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나 기뻐하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쵸? 하나님 우리 볼 때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경 쓰일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분.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팍 신경 쓰이다가 안 되겠다 쟤. 저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봐 하고 우리 총 연출이 또 저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영혼들,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아기 볼 때도 그 아기들 막 잘 때, 웃을 때 너무 예쁘고 막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고 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이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우리 막 아기들 막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죽겠네. 아유 예뻐 죽겠네 막. 어? 아, 왜 죽어? 왜 죽기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기들 볼 때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고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죠.

0: 송정미 김명식이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이뻐 죽겠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쟤 좀 돌아오게 좀 해봐 하면서 우리 총연출 우리 주님께서 조연출 김인수에게 이 새끼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 영혼들 저희가 잘 연결해서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죠. 자, 돌아온 귀한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열매를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지 꽤 긴 방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임용자님. 네, 저 새끼라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계시는 데가 그 네. 완주죠? 전북 완주.
1: 네네.
0: 삼례.
1: 저 지금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0: 아,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삼례에서?
1: 네네.
0: 아, 삼례도 있고 또 봉동도 따로구나. 삼례하고 봉동이.
1: 네네.
0: 어, 완주긴 완주인데, 그쵸?
1: 네.
0: 2년 전에 저하고 그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1: 맞아요.
0: 와, 근데 이제 그때 교회 가기로 했는데, 교회 가셨어요? 네. 그 뒤로?
1: 네. 네, 갔어요.
0: 어떻게 바로 갔어요?
1: 바로 갔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네.
0: 참,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2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때 통화한 뒤에.
1: 네네.
0: 2년 동안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아, 제가 통화한 지가 2년 됐어요?
0: 예,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9일 날 제가 통화한 기록이 있네요.
1: 아.
0: 벌써 2년 됐어요.
1: 그러면 예. 바로는 안 나가고요.
0: 예.
1: 한 번 나갔다 와갖고, 안 가고, 지금 다시 교회를 옮겨서,
0: 네네.
1: 이제 다닌 지가 한 달 넘었어요.
0: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옮긴 지 한 달 됐다고요?
1: 네네.
0: 아무튼 그때 통화하고 나서 거의 바로 쭉 가셨죠? 다른
1: 네,
0: 교회를.
1: 갔습니다.
0: 최근에
1: 네.
0: 그럼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1: 아, 봉동중앙교회예요.
0: 봉동중앙교회, 봉동에 있는. 네. 그래요. 자, 이제 그 20년 방학을 끝내고 2년 동안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1: 네.
0: 일단은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20년 끝내고 나서 다니는 첫 예배.
1: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러니까
0: 오래 쉰 분들 이제 임용자님 같은 경우는 20년 쉬었잖아요.
1: 네네.
0: 오래 쉰 분들이 첫 예배를 그렇게 잊을 수가 없이 또 느끼고 이렇게 또 우시는 네.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1: 네네.
0: 그래서 요즘 어떻게 정말 감동적으로 그 뒤로도 계속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잘 드리고 있고요.
0: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물도 잘 받으셨고.
1: 네, 받았습니다.
0: 네, 선물도 잘 받고. 혹시 혼자 다니세요? 네. 교회? 가족들이 다 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지금 방학 중인 사람들이 꽤 있나요?
1: 형제들, 이제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0: 네네.
1: 지금 아파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0: 네.
1: 여동생이 살아 다니고 있어요.
0: 여동생이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그거는 집사님이고.
0: 집사님이고.
1: 네. 형제 여동생만 나가고, 예. 다른 형제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큰애는 안 다니지만 둘째는 다녀요.
0: 그렇구나. 큰애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1: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랍니다.
0: 우리 임용자님이 극동방송 듣고 교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큰 자녀에게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아니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큰 자녀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45.
0: 45. 극동방송을 틀게 해주면 돼요. 듣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자녀에게, 큰
1: 네,
0: 아들인가요?
1: 딸이요.
0: 큰 딸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어디 살아요? 큰 딸은?
1: 인천.
0: 인천. 그래서 극동방송
1: 네.
0: 알려주셔서, 극동방송 듣게
1: 네.
0: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셋째라에서 꼭 전화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되게. 네네.
0: 둘째는 잘 다니고 있고,
1: 네네.
0: 알겠습니다. 우리 임영자님이 이렇게 지금
1: 네.
0: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 셋계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그
1: 네네.
0: 뒤로도 지금 어떻게 극동방송 잘 듣고 계세요?
1: 계속 듣고 다닙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0: 와, 그렇구나. 셋계라도
1: 네, 새끼라 듣고 있습니다.
0: 계속 듣고 계시고. 이제 본인에게
1: 네.
0: 셋계라는 특별하잖아요. 그쵸? 20년 방학 끝냈으니까.
1: 그렇죠. 너무 특별해요.
0: 어떻게 특별해요?
1: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면,
0: 네.
1: 무슨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0: 네.
1: 와닿고 막 그래요.
0: 편안해지고 와닿고
1: 네.
0: 특별하고. 사실 우리
1: 네,
0: 새끼라도
1: 특별해요.
0: 우리
1: 네.
0: 임용자님이 특별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특별한 열매예요, 진짜. 세상에 2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그쵸?
1: 네. 지금도 권사님들이랑 지금 모임을 하고 왔어요.
0: 네네.
1: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0: 네네.
1: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지금. 막
0: 그렇구나.
1: 부러웠거든요.
0: 그랬어요.
1: 근데 권화가 오신 거예요.
0: 권사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계시는구나.
1: 네. 교제 잘하고 있어요.
0: 우리 임용자님 지금 요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1: 네.
0: 잘 믿고
1: 너무너무
0: 있고.
1: 감사해요.
0: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1: 네.
0: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결단의 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이 시간에 저랑
1: 네.
0: 감사기도 저 따라서, 예,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1: 다시
0: 한번
1: 한번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임용자님, 지난번에 선물 드렸었는데요. 지금 교회를
1: 네네.
0: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1: 네.
0: 새끼라에서 축하의 꽃바구니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엄마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0: 계약한
1: 어떡해.
0: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꽃바구니 선물 보낼 테니까요.
1: 네,
0: 앞으로도 좋은
1: 감사합니다.
0: 소식 들려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1: 네네.
0: 임용자님이 제일
1: 네.
0: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 있어요?
1: 많은데, 찬양은?
0: 그 중에서 딱한곡 고르자면 나의 인생 찬양, 임용자의 인생 찬양.
1: 제목이 생각이 안
0: 제목
1: 나요.
0: 생각 안 나면 가사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흥얼거려도 돼요.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1: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그
0: 아,
1: 노래도
0: 변찬는
1: 좋고요.
0: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 이 곡을 가장
1: 그다음에,
0: 좋아하세요?
1: 좋아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아,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1: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 이유?
1: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0: 네네.
1: 하고 좋아하셔가지고,
0: 네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아버지 생각하면서 변찬는
1: 네네.
0: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많이
1: 네.
0: 부르셨구나.
1: 네네.
0: 그래요. 이 찬송의 제목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1: 네네.
0: 임용자님도 이제 변치 않게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용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저도 감사합니다.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앞부분만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1: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비엘약품에서 장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비타민연과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자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열매 20년 방학했다가 끝내고 지금 계약한 분 변찬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0: 이렇게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은 방학이긴 한데요. 귀한 소식이 들려와서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계시는 곳이 세종 맞죠?
1: 네.
0: 세종이고, 그때 저하고 3월, 올해 3월에 그때
1: 네,
0: 친구가 이렇게 그
1: 맞습니다.
0: 전도요청
1: 네.
0: 해가지고 통화됐었잖아요. 친구
1: 네.
0: 성함이 박정숙님.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바로 갔어요.
1: 아, 저 원래 다닌다니까 좀 쉬었더니.
0: 그때 저하고 통화됐을
1: 제가 바로
0: 때,
1: 갔어요. 예, 네, 바로
0: 그때 통화될
1: 갔어요.
0: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1: 아, 그 조금 쉬었는데 친구가 난리를 치고
0: 아, 그래요?
1: 전국으로
0: 근데
1: 나가고. 네.
0: 1년 쉰 걸로 그때 기록이 돼
1: 맞아요.
0: 있는데.
1: 1년 쉬었어요.
0: 아, 1년 쉬었으면 조금 쉬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뭐한 2, 3주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1년 쉬었으면 아무튼. 그 1년 쉬고 있다가 보면 우리
1: 네.
0: 방송에 연결되는 분들 막 1년이 10년 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친구 요청으로 그 1년이 딱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1: 아, 원래 마음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솔직히 시골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일요일, 저 낮에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고 하니까 그래서 못 갔는데 마음은 안 편쳐. 가던
0: 그쵸,
1: 거를 못
0: 그쵸.
1: 가니까. 예.
0: 그럼 시골에 주일마다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안 가세요?
1: 가긴 가는데
0: 예.
1: 조금 좀 이제 평일에 화요일날 쉬니까.
0: 네네.
1: 평일 화요일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하면 교회 나가려고 하죠.
0: 아, 그럼 그거를 이제 주일날 시골 가는 거를 화요일날로 옮기셔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
1: 네.
0: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옮길 수가 있고, 사람이 역시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교회.
1: 맞아요. 마음먹게
0: 예, 뭐일
1: 달렸어요.
0: 때문에 못 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핑계거든.
1: 맞아요.
0: 교회는 그럼 1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 꿈에게 무슨 저기 아그 교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더라. 우리 교회 있는 이름은 클럽 채플 꿈의
0: 예.
1: 교회거든요.
0: 아니,
1: 근데
0: 지금
1: 그
0: 현재
1: 원
0: 다니는 교회.
1: 네
0: 교회 이름이
1: 맞아요.
0: 꿈의 교회.
1: 네
0: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다시 꿈의 교회를
1: 네네
0: 가시고 계시고.
1: 아예 네. 처음부터 꿈의 교회
0: 예,
1: 다녔어요.
0: 박정숙 님도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박정숙님이 우리 구형님의 목자님이세요. 목자님 되셨어요.
0: 박정숙
1: 그래갖고,
0: 님이 우리
1: 예,
0: 지금 전남수님 오게 돼가지고 기쁘시겠다, 되게. 예?
1: 목요일마다 우리 저기 구형 예배 보거든요. 그 목장 예배 보거든요. 예, 거기에 목자가 돼갖고 엄청 열심히 해요. 원래 박정숙 씨는 엄청 열심히 해요.
0: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그
1: 맞아요.
0: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지금
1: 그래서
0: 안 다니고 있는
1: 따라가야
0: 분들을 다시 다니게끔 하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1: 따라가야 되겠다.
0: 새끼라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전도 요청을.
1: 따라가야겠다 생각은 늘 했는데 어떻게 그냥 방송을 해갖고 그냥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 친구가 전화를 다 했더라고. 너
0: 그쵸.
1: 왜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지 왜안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요 잘 다니고 있어 그랬지 뭐라고
0: 잘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1: 예. 네.
0: 아, 아니, 그때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1년 정도.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1: 좋아요. 항상 편하고 좋죠. 교회는.
0: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선물 잘 받았어요. 근데
0: 선물도
1: 저
0: 잘
1: 시간이 다 됐네요.
0: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1: 네. 아, 지금
0: 본인,
1: 선생님, 나 들어가야 돼,
0: 들어가야
1: 지금.
0: 돼. 알겠어요.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전남순님. 아이고, 지금 교육받기 직전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전화를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전남순님을 그 전도 요청했던 분이 박정숙님인데요. 그러면 박정숙님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박정숙님은 또 전남순님 전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박정숙님.
2: 네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김인수입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0: 예,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2: 아시죠?
0: 제가 금방
2: 유명합니다.
0: 그
2: 네.
0: 지금 전남수님하고 제가 방금 통화했어요.
2: 예.
0: 혹시 같이 계셨던 건 아니죠?
2: 아니에요.
0: 지금 뭐 교육받아야 된다고 통화하다가

0: 끊었는데,
1: 네.
0: 지금 보니까 그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1: 제가 저번에 문자 넣었었는데.
0: 저한테?
1: 네. 하루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0: 잘 다니고 있다고.
1: 네. 그러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요.
0: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직했다가 언제 전화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전남수님한테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1: 아, 그러고 있어요. 거기.
0: 예. 그래서 지금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박정숙님 잘 다니고 계시고 같은 목장이네요.
1: 네, 예. 목장도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고.
0: 예.
1: 예, 굉장히 노력하더라고.
0: 다행이네.
1: 예, 예, 감사하죠.
0: 전남수님도 그렇고 박정숙님도 극동방송 예. 계속 어떻게 요즘 새끼라랑 듣고 계시나요?
1: 예, 매초는 아예 고정적으로 아예 차에다 틀어놓고 있어요.
0: 차에다 틀어놓고.
1: 예, 예.
0: 우리 박정숙님한테도 그때 우리가 선물 드렸던가요?
1: 예, 예.
0: 선물 드렸고 전남수님도 예. 선물 잘 받으셨다고
1: 예, 예.
0: 하더라고요.
1: 받았어요. 예, 예.
0: 교육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끊었는데 우리 예, 전남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꽃바구니 예. 선물 드린다고.
1: 아이고.
0: 그렇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전에 예, 예. 보냈던 그 세종의 그 주소로
1: 예, 예, 예.
0: 꽃바구니 선물 우리 전남수님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그렇게 해도 되나요?
0: 그럼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저기 협찬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1: 예예.
0: 예, 박정수님이 전남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예, 참 그 예. 기쁨이 크시죠?
1: 아우 좋죠. 지금 친구 하나도 걔는 좀 망설이고 있는데 좀 걔도 이제 좀 기다려야지.
0: 네. 또 다른 분도 한번 전도 요청하시려고 준비 중에 예, 계시는군요.
1: 예, 예, 예.
0: 전남수님도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예, 좋고 예. 참 찝찝하고 예, 예. 불편했었는데 감사하게 예, 예. 다닌다고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네요.
1: 아유, 굉장히 열심으로 와요.
0: 예,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전남수님하고 좀 더 길게 통화를 할까 했는데 교육이라서 지금 예, 예. 급하게 끊어서 제가 또 우리 예, 예. 박정수님에게 전화 한번 했거든요.
1: 네. 그 하나 또 전도 대상자 그 네. 그 사람 꼭 나온다고 하는데
0: 네네
1: 거기를 안 하네. 그 사람이 저기 많이 아파요.
0: 예예 예.
1: 아픈데
0: 예
1: 그냥 교회에 그 신뢰를 안 하더라고.
0: 이 아픈 가운데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그다음 또 극동 방송도 듣게 하셔가지고 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아, 그래요?
1: 그래갖고, 수시로 그냥, 네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0: 예, 예.
1: 고통을 많이 받아서,
0: 예, 예.
1: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긴 했는데,
0: 예, 예.
1: 예.
0: 우리 그분, 그, 지금 그분에게, 지금 예. 그분이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 예. 이름 딱 불러가면서 지금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실래요?
1: 지훈 씨, 아플 때 그 고생이 정말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대신 늘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바람입니다. 갑자기 하니까 모르겠네.
0: 아니, 잘하셨습니다. 꼭 그분 꼭 극동방송 네, 네. 듣게 하시고 나중에 전도 요청 해주시면 네, 너무나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전남수님이 좀 급하게 네, 끊으시는 네. 바람에 그 예, 예.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못 여쭤봤는데 우리 예. 박정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을 제가 좀 물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1: 예, 지금까지 살아온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네, 지내온 것.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1: 네, 네.
0: 예. 어떤 이유로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동안 이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0: 네네.
1: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지나오게 한 것을 너무나 항상 감사해서
0: 네네.
1: 그냥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해요. 날마다.
0: 그래요.
1: 네.
0: 앞으로 우리 박정숙님, 전남수님 계속 하나님 앞에 네. 잘 가까이 붙어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1: 네네.
0: 아까 지훈 씨를 비롯해가지고 새롭게 전도할 네. 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또 전도하는데 열심히 네. 해주시고 저희가 또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방금 주의 은혜라 또 이 곡 안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찬송가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그 전보다는 더 감사를 느끼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요. 자,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맞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여러분께서 먼저는 이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어떻게든 뭐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이 방송을 좀 듣게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게 하다가 마음은 열리면 너무 좋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하고 전화 연결되면 더 좋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 보물 퀴즈, 꽁트가 있는 보물 퀴즈 하려고 했는데 자, 내일 보물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퀴즈, 자, 꽁트가 섞여 있는 퀴즈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만 오직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며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셨던 그 험한 십자가에 나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0: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화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싶은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을 국적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민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를 받는 어둠의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도착해서 알고 보니 그 나라 왕이, 그 어둠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전엔 본질상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해 주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괜히 마음 불편하고 싫고 믿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꼴보기 싫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루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유목문화권에서 사람들에게 읽혀주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신학자가 이 본문을 중동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유목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동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고 이 성경 구조를 읽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이 논문으로 쓰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 본문을 읽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했던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겁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그 외 다른 존재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였던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셔서 화해를 요청하셨어요. 화목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골로새서 2장 22절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해설하게 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보배를 여러 각도,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예수 천당 불신죽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해설할 수만 있겠어요? 그 얼마나 값진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도 구원을 해설하고 저렇게도 구원을 설명하고 이렇게도 구원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을 해설하기 위해서 법정의 용어를 차용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언어예요. 화목제물, 제사의 언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언어입니다. 여기 카탈라게라고 하는 화목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카탈라게를 화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카탈라게는. 그런데 이것을 화해라고 번역하지 않고 화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무 잘된 번역이에요. 화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러나 화목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화해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화목은 화해에서부터 더 나아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수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와 화목은 같지 않아요. 화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화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적대적인 관계를 끝장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구원의 시작이고 이로부터 화목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끝도 있는 거예요. 완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단지 뭐 나중에 죽어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고, 그런 미천한 구원에 대한 이해로부터 말미암는 답변이 아니고,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 벌 주실 것 같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이미 여러분과 화해하셨고 화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화해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장 18절 말씀, 누가 화목을 우선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직하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스스로 무신론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종종 이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자신의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의문을 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전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단서를 하나님을 더듬어서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신론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신을 전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는 어쩌면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부를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 그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는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도 신앙과 종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의 씨앗과 또 인식의 단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알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설명과 성경을 해설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머리가 확, 뭐, 한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고생이잖아요. 후회가 되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막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집을 뛰어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왼수 같은 마누라를 향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향한 적대감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번엔 안방에서 사모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더래요.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여러분, 적대감을 거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요.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해하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화해와 관련해서 동양의 개념과 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화해한다, 누구와 다툼을 그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거할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결자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적으로 이 한자를 풀어보면 막히게 한 사람이, 그 매듭을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의미를 해설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결자해제합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다툼과 또 이런 일들이,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해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시간에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면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까? 동양 철학과 또 일반적인 상식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달라요. 누가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요청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자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한 글자만 바꿨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누가 사화하느냐? 성자해지.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신 두 가정 누가 화해하는 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이때 누가 화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화해를 요청하셨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세요. 그분이 언제나 이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등장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은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화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화해를 창조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언제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요. 그러나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케 하시고 또 화목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오라. 망설이지 말고 이유를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너는 다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초청과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화해하고 화목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우 명확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직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발생해 세워지게 된 직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전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괜한 적대감을 가졌던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괜히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좋으니 뭐든,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뭐든지 그분을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만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막 기뻐 펄펄 뛰시잖아요. 나중에 점점 식는다고 이해들 하고 계신데 전혀 잘못된 종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됐을 때그 기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외교적인 언어가 다시 사용되죠?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외교관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구원은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완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입으로,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야지. 저 적대적인 나라로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화해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어야지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꼭좀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하는 책 가운데 스티븐 아터번의 책이 있어요. 다양한 실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굉장히 도전되고 감동되는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돼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 끝에 낙태하지 않기로 결단해요. 결국 아이를 낳아 입양기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크리스천 가정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아기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그녀가 낳아 입양을 보냈던 딸이었어요. 그 딸은 전화기를 통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를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하고 그 수화기를 통해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도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허용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0: 우리 알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제가 경험해야 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건요, 나중에 주님께 여쭤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답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거 우리 나중에 우리 주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화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사람들에게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화해와 화목의 사신이 되시기를, 그래야 많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3375번, 지역번호 05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

예전에 방송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분은 사역이 많고 바쁘신데도 늘 여유가 넘치시고 항상 환하게 웃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지내오신 분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그분 간증을 듣게 되니 마냥 편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결혼해 신혼살림 시작하셨고 아프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받자마자 빚 갚는 데 다 빠져나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고 해요. 게다가 직장에서도 말단이다 보니 늘 야근해서 개인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고단한 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인생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고 몸이 안 좋으니 다른 여가를 밖에서 마땅히 즐길 수도 없었고요. 돈이 없으니 다른 책을 살 수도 없고 잠시 짬을 내어 성경만 그저 읽었던 거죠. 그 얘기를 꺼내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시간 많으면 성경 읽을 텐데, 내가 큰 돈 생기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시간 여유가 생기면 기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쓸 때가 많아져서 더 부족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은 만큼 다른 것에 눈 돌리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바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광야에서도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연약한 중에 우리를 더 만나주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바로 지금 주님 얼굴 구하며 동행하는 그런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0: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일상이기를 원합니다. 프로비던스 52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첫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쌓여있는 그 영적 내공에서 나오는 여유, 그 여유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렵고 힘든 광야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성경 읽으며 주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들이 있죠. 그때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네, 넘어진 김에 한 번 더 성경 보고, 네, 무릎 꿇은 김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그런 시간 보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만나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8740번님, 보령 PD님 아직도 목소리가 안쓰러워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네, 벌써 보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하는 날이죠. 목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배경 화면으로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날인데,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목소리보다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들으신다면 오늘도 많은 은혜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의 묵상 또 청취 소감 문자로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서울 신정동에 있는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0: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에서 만두 선물 세트를,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0: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1: 하나님의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국물 백과 먹태깡,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여러분 오늘도 바쁘셨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시죠.
1: 성경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

0: 하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1: 말씀의 씨앗 심기.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 말씀 한 구절 마음밭에 제대로 심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처음 만나셨죠?
0: 네, 이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극동방송과는 인연이 조금 깊은데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국에 많이 출입을 했는데
1: 네, 몇 번 뵀어요.
0: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PD님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1: 네, 저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니까 참 좋네요,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신광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죠?
0: 네, 우리 신광교회는 양천구의 목동과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왠지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지금도
1: 한 말씀 해주시면
0: 네,
1: 어떨까요?
0: 지금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데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성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네, 아, 오늘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어떤 구절 묵상할까요?
0: 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1: 그렇죠.
0: 관련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잘 듣고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1: 네.
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이것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견고한 믿음이 있나니, 2번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3번 견고한 의지가 있나니.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 목사님 보기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0: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이것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1번 견고한 믿음이 있나니, 2번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3번 견고한 의지가 있나니.
1: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씨앗의 퀴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이것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견고한 믿음이 있나니, 2번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3번 견고한 의지가 있나니.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0: 네, 히스플랜의 힘찬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네, 네.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보기가 많이 헛갈리셨나 봅니다.
1: 그랬나 봅니다.
0: 네, 6288번님 퇴근하면서 보냅니다. 정답은 1번 믿음 하셨고요. 또 1026번님, 0554번님, 그리고 1443번님, 1번 믿음 하셨고, 또 4183번님께서도 견고한 믿음 있으니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요.
1: 네.
0: 목사님, 정답은 뭐였나요?
1: 1번 믿음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잠언에 바로 이 성경 구절 속에 정확한 단어를 묻는 퀴즈였죠.
0: 네.
1: 정답은 2번 의뢰입니다.
0: 네, 1번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잠언의 성경 구절의 단어를 맞히는 거였는데 2번 의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추첨을 통해 5분께 쑥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말씀이 잠언 14장 26절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에서 같이 걸어가기 청취자들을 위해 배경 화면으로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목사님께도 제가 생방송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죠?
1: 네. 저도 생방송 직전에 우리 PD님으로부터 먼저 받아봤는데요. 바로 배경 화면에 깔아뒀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1: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마음에 새기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배경화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키워드가 씨앗입니다.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말씀 씨앗 배경화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저녁 6시 전까지 문자 신청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들고 오신 말씀 잠언 말씀이네요.
1: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0: 아멘. 아멘.
1: 자, 피디님,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와 고민이 무엇일까요?
0: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 걱정은 그저 자녀 걱정, 그저 자녀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에 참여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요.
0: 아, 네. 그때 오셨죠.
1: 안수기도를 부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의 여러 문제와 미래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0: 네.
1: 너무나 애타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0: 네.
1: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정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바로 우리 자녀의 인생에 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모든 부모님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정답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기서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경외함이 있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0: 아멘. 목사님, 그런데 이 견고한 의뢰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정확히 뭘 말하는지.

0: 되는 건가요?
1: 네. 여기서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요새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의 뜻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을 믿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 아빠, 나 뒤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맡기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 저 많이 봤어요. 뭐 SNS에 보면 젊은 아빠들이 대여섯 살 매기 아기 소파 끝에 세워두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믿고 뒤로 떨어져 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챌린지 영상 많이 봤는데 의뢰한다는 게 바로 그런 정도의 뜻이었군요. 몸을 던질 정도로 믿는다.
1: 네, 맞습니다. 예. 견고한 의뢰. 이 말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세상의 관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가 또 뒤늦게 갑자기 허겁지겁 주님 찾고 갑자기 기도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0: 아멘.
1: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든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바로 영적인 자존감의 시작이 아닐까요?
0: 아, 네.
1: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견고하게 의뢰하는 믿음, 그것을 아이들에게 일단 전수해야 된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0: 아, 네. 이 대목에서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먼저 부모님이 견고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목사님, 지금 7930번님께서 쌍둥이 아이들 유치원 하원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자녀 하원 기다리면서 아이 학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이 시간에 많이 들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계실 텐데 꼭 뭐 부모가 아니어도
1: 네.
0: 네. 뭐 저는 뭐 아직 미혼이라 자녀가 없지만 부모가 아니어도 이 말씀 붙잡고
1: 네.
0: 네. 또 계속 묵상을 다 같이 해야겠죠?
1: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이 말씀 배경화면 꼭 받아가셔서 나 자신도 보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전송해줘서 배경화면에 깔아놓고 말씀 선포하거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전용수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잠언 이 말씀 새겨진 배경 화면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우물정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분 각자만의 묵상 또 청취 소감 또 다짐도 있고 결단도 있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한 줄 묵상 보내주시면 잠시 후 목사님과 나누며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견고하게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김도현의 음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린 뒤에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이어갑니다. 오직 주만이.

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오늘 생방송 같이 걸어가기 말씀 시야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오셨는데요. 목사님 앞서서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1: 네, 견고한 의뢰는 아빠가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받아주고 또 아빠 품을 묻고 이렇게 아이가 자기 몸을 다 던지듯이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0: 네.
1: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고한 의뢰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0: 아, 네.
1: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0: 자녀들.
1: 네. 맞습니다. 바로 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0: 아멘.
1: 부모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바로 영적인 피난처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0: 아멘.
1: 피디님 혹시 요즘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0: 글쎄요. 워낙 세상에 여러 음악들이 많아서. 네.
1: 그 뜨거운 노래가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0: 아, 네.
1: 네, 아마 많이
0: 알죠.
1: 보셨을 겁니다.
0: 네. 요즘 뭐 사람들이 율동 막 영상 찍어서 올리고 지금 가장 인기 많은 곡이잖아요. 그렇죠?
1: 네. 이 남매가 부르는 많은 노래들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많은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악동 뮤지션 남매의 곡을 너무 좋아하고 또 위로를 받는데 이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 이성근 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0: 네.
1: 이분이 하나님께 몽골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됐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운 삶 속에서 그 가정에서요 예배를 세우고 자녀를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0: 아,
1: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0: 아, 너무 유명한 또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신 이성근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신데
1: 네.
0: 네, 바로 이 잠언 말씀을 붙들고 자녀 기도를 하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피난처 이 말을 붙들고 그 가정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 목동들이 이제 거친 비바람을

0: 피해 숨어드는 바위의 틈을 말합니다. 목동들이 그 견고한 바위 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견고한 의뢰를 드리면요.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견고한 바위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1: 아멘.
0: 아이들이 학교에서 때로는 힘들고 또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하고 안전한 바위 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가장 안전한 바위 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이 복된 가정의 달 5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전영수 목사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비법 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함께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 또 각자만의 결단 묵상들이 있지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또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0번님 아하 이 내용이 그 뜻이었군요. 이 성경 구절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견고한 의뢰 이렇게 사연 주셨고 3944번님께서 말씀 듣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그 네, 시와 그림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여러분 각자 찬양도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기도가 흘러나오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잠언의 말씀 같이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0753번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0: 네, 제가 성도님들께 여러 기도 제목을 드릴 때 드리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보면 된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꼭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4224번님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들 사춘기 되니까 양육이 참 어렵네요.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도 예배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0: 그렇게 기도로 자녀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가길 기도하고요. 저도 사춘기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더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올바르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오늘 전영수 목사님께서 또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견고한 의뢰를 드리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난처, 바위 틈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예, 이 시간 선포하면서 또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성경 구절 배경화면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받아서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또 부모인 어른들도 또 보면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될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0: 네,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배경화면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한 줄 다짐, 한 줄 묵상, 한 줄 기도 문자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전영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 나누고 있습니다. 3952번님 사연 목사님 소개해주세요.
1: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다 비 오면 수수깡 세워놓은 안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네요. 이 경험이 정말 믿음의 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바위 틈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137번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6623번님께서 아마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 파이팅 하셨고 4443번님도 우리 목사님 최고 멋있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또 전하신 말씀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잘 오늘 듣고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1: 네, 네.
0: 다들 또 샵 1069번으로 씨앗 문자 보내셔서 또 이 배경화면도 성도님들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사연 나눕니다. 9950번님,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저도 주님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라고 하셨어요. 네.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0: 아멘.
1: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견고한 의뢰
1: 네.
0: 네, 목사님 설명으로 한 번에 딱 이해가 됐어요.
1: 아, 네.
0: 네, 앞으로 나의 몸을 그냥 내어 던지는 그런 정도의 의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네,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6117번님, 저 이 방송 오늘 처음 듣는데 방송이 참 포근하네요. 저도 말씀 씨앗 배경화면 갖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문자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오늘 전영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성경 구절 배경화면으로 새겼어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931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저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배우며 피난처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 기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0673번님, 이 잠언 14장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반가우셨겠네요, 이분.
1: 네.
0: 네. 5월 4일 군입대한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셨어요.
1: 네, 특별히 우리 군대에서 그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0: 네.
1: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시간이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네, 부모가 여호와를 견고하게 의뢰할 때 자녀들에게 영적 피난처가 열린다 라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다들 이 말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지만 저도 이 말씀 붙잡으면 저에게도 영적인 피난처가 열리지 않을까. 저도 아멘으로 받으며 또 이 말씀 붙잡아야겠네요.
1: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네.
1: 아멘.
0: 1443번님 사연인데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뒤로 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던져보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떤 사연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1: 이 사연 속에 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담아지네요.
0: 네.
1: 하나님께서는

0: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 아멘.
0: 꼭 방법을 찾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1: 아멘.
0: 해결의 방법을 열어주시고요.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그 용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네. 말씀의 씨앗 심기 전용수 목사님과 같이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나누는 사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네, 참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데요. 네,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0: 네, 오늘 저도 너무 함께하면서 정말 감사했고요. 특별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방송 과정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이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복음의 기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이 말씀 잊지 말고 잘 새기시고 또 한 주간 마음에 또 새기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오늘의 이 성경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 심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자녀들이 행복하고 형통하는 그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자녀들을 떠올리며 또 부모님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 떠올리며 또 이 말씀에 대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 절절한 사연들, 보석 같은 이야기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생방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시편 121편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편의 부동의 1등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2등이 시편 121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주변을 살피게 되어 있죠. 어디서 도움을 얻을 데가 없나 두리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하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외면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느냐? 고난 자체의 무게감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막막함에다가 사람에 대한 상실감과 상처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광야죠.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둘러봐도 안 되니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드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한문으로 믿을 신자의 우르를 앙자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르러 본다.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두리번 대지 않고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도움이 없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없던 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더라. 그것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돈, 성공, 질병, 취업, 뭐 결혼, 진학 다 필요하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해결되어도 우리가 필요를 채우려고 또 몸부림쳐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가지면 소유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필요를 채우는 곳이라기보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크리스찬은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누군가, 특별한 목적 없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구경하고 뭐 먹고 쉬고 놀고가 관광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자를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내가 이곳저곳 둘러보고 보는 관광객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슨 이곳저곳 둘러보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순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을 기도로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121편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감정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시입니다. 저 모든 영성이 농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렇게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힘든 것은 이 감정이 이렇게 힘든

0: 힘들죠. 외로울 때, 상처받을 때, 탄식할 때, 감정이 힘든 것입니다. 억울할 때, 쓰라릴 때, 업다운 되죠. 내 자신을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들리죠. 감정 때문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도움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입니다. 이 시편 111편은 이 흔들리는 경험과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힘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을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파송될 때, 그때가 1840년인데, 그때 아프리카는 지금의 아프리카가 아니었습니다. 탐험되지 않는 어떤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리빙스턴의 뭐 시편이라고들 말한다고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혈혈단신일 때 너는 시편 111편을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네가 대답해야 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리빙스턴은 아버지는 이 말씀을 주고 보냈고,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전쟁의 세계였습니다. 한 세대의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던 곳이죠. 1차 세계 대전, 게다가 뭐 2차 세계 대전, 전 세계 대전에 대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20세기였습니다. 한국 전쟁도 그때 있었죠. 이런 20세기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111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을 보냈듯이 교회가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친구를 보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이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지난 100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위험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기도로 사용해야 될 시편이죠. 읽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사용해서 승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 태양계, 은하계, 수천억 개의 은하계.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 나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나는 벌레요, 지렁이요, 마른 막대기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나는 미물 같은 지극히 작은 존재, 그러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사나 죽으나 풍부에 차나 궁핍에 차나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 문제가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225국에 690번, 225에 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호감을 얻게 되는 말. 나 좀 도와줘. 아이러니하죠. 도와달라는 말로 호감을 얻게 된다니.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어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는 싱긋 스스로 뿌듯해 웃기도 하잖아요. 며칠 새 유달리 부탁을 많이 받았던 날들이었어요. 일상에서 늘 있는 비슷한 부탁부터 아주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들의 부탁까지. 그런데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도와달라고 한 그 사람에게 정이 가더라고요. 부탁을 잘 하는 사람,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을 도움받고 충분히 고마워하는 것,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안 그렇던데? 부탁했더니 싫어하던데? 부탁은 잘 해야 하는 거죠.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정도를 합당한 상황에, 합당한 관계에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도 똑같이는 아니라도 베풀었던 시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인간관계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기쁘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걸 보면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가 봅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도움받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강세영입니다.

강찬 6집 앨범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나비섬사라는 줄임말로도 부르는 제목인데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토크가 없고요. 아주 재밌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하면 누군가 나와서 그냥 자기 이야기 하나 보다 하실 텐데 오늘 인터뷰는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약간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로 많이 웃었었어요. 인터뷰인은 카이스트 석사, 예일대학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여전히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과의 재밌는 인터뷰 함께 할게요. FEBC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특별한 사람과 가장 특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FABC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FABC 초대석 강세영입니다.

0: 인생이 무료하다라고 느낄 때 흔히 쓰는 관용구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은 다들 싫은 건지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 갓생산다 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오늘은 갓생사는 인생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예, 최하진이라고 합니다.
0: 아, 최하진 네네네. 님이라고 예. 하셨는데 예. 네. 우리 울산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네. 성함만 소개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저는 현재 선교사이고요. 하얼빈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1,500명, 교직원 300명. 또 한국에서의 유학생 250명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선교 사역한 지 33년 된 것 같아요.
0: 아, 네. 네. 이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해서 네. 많은 청소년들의 렉 걸린 인생 뚫는데
1: 맞아요. 예.
0: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최하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열렬히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야, 우리 극동방송 만세.
0: 이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1: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0: 예전에 다른 분들 앞에서 정말 네. 수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하실 때 네네네. 제가 관객 혹은 참여자로 네. 뵀던 기억이 납니다.
1: 어, really? 네. 아, 미안해. 네. 진짜?
0: 네. 그분과 예. 이렇게 really.
1: 그러시구나.
0: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예. 대화를 나누니 오늘 네. 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
1: 아우, 너무 네, 반갑네요.
0: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울산극동방송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1: 아, 예, 정말 네.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네. 또 저한테 바로 선물 안기시더라고요. 큰 선물 안기셨는데.
1: 네, 너무 좋은 선물이죠.
0: 신간 작업하시고 네. 좋은 책을 가져오셨어요. 제목이 정말 저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목 맞춰서 오늘 오프닝 뽑아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1: 너무 좋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렉 걸린 인생을 뚫어주는 치트키.
0: 네. 네.
1: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0: 아, 네. 우리 사람들이 렉 걸린 인생 같다. 렉이 뭐냐면 네. 네. 이렇게 컴퓨터 작업할 때 뭔가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동그라미만 이렇게
0: 동그라미
1: 계속
0: 돌잖아요. 그게 이제 렉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렉 걸린 네. 인생들을 우리 한번 뚫어주는 네. 치트키를 알려주는 네.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신간의 제목 너무 좋더라고요. 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1: 갓생의 법칙.
0: 갓생의 법칙.
1: 예, 예. 이름하여 네. God's Life Rules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영어로 하면.
0: 아, 네. 네. 너무 좋네요.
1: 네, 네, 네.
0: 아니, 저는 네. 이 앞에 헤드라인 보고 네. 참 웃었어요.
1: 그러세요?
0: 방구석 NPC에서 예. 인생의 하드캐리어로 12가지 영적 필살기 네, 네, 네. 이렇게 부제가 예. 달려있더라고요. 네, 네.
1: 예.
0: NPC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알 것 같고
1: 그렇죠.
0: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약간
1: 나이 드신
0: 설명해
1: 분들은
0: 주시겠어요?
1: 잘 모를 거예요.
0: 네.
1: 네, NPC는 이게 다 게임 용어예요. 갓생의 법칙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 이들에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들의 문화를 입고 복음의 본질을 전해주자.
0: 아멘.
1: 이 목적으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PC, 네. non-player character라고.
0: 아, non-player character.
1: 이렇게 발음이 좋으세요?
0: 네? 저 영어 선생님 출신.
1: 그러셨어요? 네. 야, 난 된장 발음인데 버터 발음이네.
0: 아니 된장 발음이라뇨. 어쨌든 NPC.
1: 대단하셔. 예, NPC. 그 예를 들어서 게임 할 때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막 총을 쓴다든지 네. 막 활동을 할 때 옆에 나래비로 서 있는 그 병사들이나 뭐 등등의 일 없이 예, 그냥 뭐 활동하지 않는.
0: 네. 네.
1: 근데 우리 요즘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집에서 학교 가고 네. 학교에서 또 학원 가고 집
0: 바쁘죠.
1: 학교 학원 이게 다람쥐 쳇바퀴인데 영혼이 없어.
0: 네,
1: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진척이 없어. 렉이 걸린 거죠 이게.
0: 그러네요. 네. 이게 네. 어떤지 알겠는 게 이 왜 네. NPC다라고 표현하셨는지 알겠는
1: 네.
0: 게
1: 네. 네.
0: 우리 게임 들어가 보면 보통 네.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 쏘는 게임이다.
1: 네. 네.
0: 그럼 또 적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일단 이건 메인 캐릭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주변에 왜 예.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지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우리가 너무 열심히 네. 살아가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주변 머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1: 그렇죠,
0: 느낌을
1: 그렇죠.
0: NPC라고 표현하신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이 NPC 인생을 벗어나서
1: 네.
0: 갓생 사는 인생 갓생. 살게 하겠다.
1: 그렇죠. 그렇죠.

0: 하는 내용을
1: 네.
0: 책에 담으셔서 많은 네.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갓승의 법칙의 저자 최하진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주 신나는데요.
0: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예.
0: 자 아이들에게
1: 네.
0: 뭐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는
1: 네, 네.
0: 목적을 가지고 이제
1: 그렇죠.
0: 만방 국제학교도 설립을
1: 맞습니다.
0: 하시고
1: 예, 예.
0: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1: 예, 예.
0: 사실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려면 결국
1: 네.
0: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게 된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라는 얘기를 예. 하셨는데
1: 네.
0: 마음을 맞추고 삶을 맞추고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분들한테 딱 한 줄로
1: 네.
0: 꿀팁을 하나 주시면
1: 네.
0: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NPC 인생에서
1: 네, 네.
0: 갓승 사는 인생이 되는지 딱 한 줄로 요약하신다면.
1: 딱 한 줄로?
0: 네.
1: 예.
0: 네.
1: 치트키 임무를 찾아라.
0: 치트키 임무를 찾아라?
1: 네, 네. 예. 네.
0: 아,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1: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이 갓생을 살고 싶은데 렉이 걸려 있어서 정말 그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 또 광활해요.
0: 광활하고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0: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은
1: 것 맞습니다.
0: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들을 게임처럼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책을 쓴 거죠.
0: 아,
1: 네, 네.
0: 애들이 이제 흥미를
1: 네.
0: 느끼고자.
1: 예, 예를 들어서,
0: 네.
1: 아,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0: 네네.
1: 아브라함이 정말 안전지대에서 정말 그 방구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0: 방구석에서.
1: 그렇잖아요. 방구석 랭커지, 어떻게
0: 네.
1: 보면. 근데 과감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안전지대를 로그 아웃 한 거야.
0: 예.
1: 게임 용어죠, 이것도. log out.
0: 그렇죠.
1: 예, 예. 영어로는 get out이지만, 예. 게임 용어는 log out 한 거야.
0: 네.
1: 예. 그 이 안전지대를 탈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지대로 간 거지. 광야로.
0: 네.
1: 예.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0: 아.
1: 아브라함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안전지대에 살아봤자, 그저 그래. 인생이. 저도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굉장히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박사학위를 딱 받는 순간에 예, Is that it? 이게 다야? 예.
0: Is that it?
1: 예, 예.
0: 이게 전부야?
1: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예. 아, 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0: 네.
1: 예.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안전지대를 추구하면서 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안전한 지역이 아니야. 신앙지대로 가야지 나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0: 네.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면 좋겠다.
0: 약간 네. 나의 세상의 안전지대에서 로그아웃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하나님의 세상으로 로그인되는
1: 로그인. 네.
0: 그런 치트키를 알려주는
1: 맞습니다.
0: 성경의 인물을 대비해서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결국은 네. 성경 이야기를
1: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0: 우리 학생들이 네. 좀 받아들이기 쉽게
1: 그럼요, 그럼요.
0: 훨씬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으로
1: 살아있게 네.
0: 다가오게 하신 노력을
1: 맞습니다.
0: 기울이셨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석할 네.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1: 네네.
0: 사실 내가 박사학위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지만 사실
1: 네.
0: 그 박사학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교수라는
1: 네네.
0: 이력을
1: 네네네.
0: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1: 그래요?
0: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1: 네.
0: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그것도 이제 치트키 임을 또.
0: 치트키를 약간 오늘 다 흘리게.
1: 예, 예.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자기의 모든 학벌, 인맥, 또 가문 이게 다 똥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아주 좀 화려하게 번역을 한 거지만 예? 예, 예. 그렇잖아요.
0: 결국은
1: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똥이야.
0: 굉장히 좀 와닿대.
1: 와닿죠. 예.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예. 예.
0: 바울이 말한 게 이거야.
1: 그렇죠.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지.
0: 거룩한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1: 맞습니다.
0: 애들이 너무 딱 이해하기 쉬운 단어.
1: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도 똥 얘기 좋아하니까. 제가 똥 에피소드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괜찮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여기까지만 하고.
1: 괜찮다는 게.
0: 네,
1: 예, 예.
0: 다른 얘기는 that's it.
1: 오케이, 오케이.
0: 다른 얘기는
1: 네.
0: 저희 따로 유튜브에서 한번 만나시죠.
1: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너튜브에서 한번 만나시면 좋겠다.
1: 네, 네,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또 두 번째 치트키 임을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0: 얘기해 주세요.
1: 아,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0: 요셉.
1: 요셉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0: 채색 옷을 입었어.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명품 옷을 부모님이 너무 입히게 된 거야. 과잉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편애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채색 옷을 입히는 야곱이 미웠을지도 몰라요. 저 녀석이 요셉을 내가 귀하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채색 옷을 입히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 채색 옷을 벗겨버리자. 벗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아, 저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고, 또 열심히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또 보디발 부인에게 또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고. 예. 이게 다 뭐야? 인생의 억까라고 하는 거, 억까. 억까. 예. 억까 뭔지
1: 억가를 너무 많이 당했어.
0: 뭐, 억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 같으니 왜 나만 이러해? 나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구덩이에 빠뜨려져. 노예로 팔려가. 또 감옥까지 가.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번 생 완전히 망할 줘야.
1: 인생망이라고.
0: 인생 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의 억까, 이런 걸 억까 상황이라 그러지.
1: 네, 억갈 당했다라고 하죠.
0: 예. 억울하게 까이는 상황이다.
1: 억울하게.
0: 억울하게 까이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이걸 그냥 억가로만 생각하지 마라.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입힌 거예요. 누더기 옷. 누더기 옷에 은혜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그 신하들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에 취직하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총리로 죄송합니다. 아이들 용어로 떡상했다고 얘기하죠.
1: 그렇죠. 떡상했죠.
0: 떡상한
1: 인생이
0: 거야.
1: 떡상했어.
0: 떡상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쓰기 위해서 억가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가 상황은 이거를 억가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히든 맵이다. 예. 히든 던전. 예. 비밀 훈련
1: 구역.
0: 장소.
1: 네. 우리 뭐 던전에 숨어서 막 약간
0: 맞아요.
1: 비밀 뭐 이런 거좀 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 던전이야. 하나님. 히든
1: 감옥이
0: 던전.
1: 그리고 구덩이가 보디발의 집이.
0: 그렇죠. 예. 그게 히든 던전이 되어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모든 거를 다 배웠어요. 예. 재무도 배웠죠. 인간관계도 배웠죠. 또 정치도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1: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억까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0: 네네.
1: 인생의 맵을 크게 봐라. 너는 지금 비밀 던전에서
0: 네.
1: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네 인생 떡상하게 하시려고
0: 그렇죠.
1: 억까당했던 이러이러한 인물이 있었으니까 너의 삶이 지금 그냥 던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0: 네.
1: 떡상할 날을 한번 기다려보자.
0: 그러면 열심히 살아라.
1: 라는
0: 네.
1: 메시지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뭔가 이럴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0: 네.
1: 억까가 조금
0: 네.
1: 약간 퀘스트 깨는 것 같은
0: 그렇죠. 퀘스트 깨야 되는 거야.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맞습니다.
1: 아니,
0: 퀘스트 1, 퀘스트 2, 퀘스트 3.
1: 이게 누구보다 사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접하시니까
0: 네네네.
1: 이런 용어들,
0: 네.
1: 그리고 책에 이런 설명들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또
0: 네.
1: 이 내용을 듣고
0: 네네.
1: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 책을 쓰고 처음 집회를 했는데 이 책을 아이들이 다 읽었어요. 읽고 아이들이 또 이제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잖아요. 어떤 남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쯤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진짜요? 저 책을 읽으면서 2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 5학년짜리가요?
0: 5학년짜리가. 예. 그러면서 진짜 걔가 포스트잇을 얼마나 많이 거기다 하면서 메모하고, 와, 그거를 진짜 준 바이블처럼 끼고 다녀요. 네.
1: 이해하기가
0: 맞습니다.
1: 쉬웠다라고
0: 예.
1: 볼수 있겠네요.
0: 네.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냥 진공에 빨려 들어가듯이 푹 빨려 들어가는.
1: 그걸 목적으로. 예, 예, 예, 예. 아이들이 쓰는

0: 단어를 쓰고.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고대 시대의 저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1: 예, 맞습니다.
0: 야, 너 억가당하는 네 인생이지. 얘도 억가당했는데 얘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떡상했어.
1: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표현하는.
1: 네, 네, 네.
0: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억가를 당한 인생이 있단 말이야?
1: 오, 그렇죠. 그렇죠.
0: 라고 하면서
1: 그렇죠.
0: 예, 예. 나중에 떡상하네.
1: 오, 예, 예.
0: 약간 이렇게
1: 예.
0: 볼 수 있게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1: 맞습니다.
0: 애를 맞습니다. 쓰셨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정말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1: 예.
0: 재밌어 하실 것 같다라는
1: 굉장히 재밌습니다.
0: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1: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0: 네. 그러네요.
1: 네.
0: 안주하던 마을 밖으로 과감하게 로그아웃 아브라함
1: 네. 요셉 그렇죠.
0: 인생 억가 상황을 레벨업 기회로 만드는 방법
1: 맞아요.
0: 다윗 남의 갑옷 대신 너만의 짝돌로 정면 돌파
1: 그렇죠. 예.
0: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예수님 예. 우주 최강 마스터가 전수하는 섬김의 반전이 요즘 예. 시대에 너무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1: 그렇죠.
0: 게 이
1: 그렇죠.
0: 서울 경기권에서는
1: 네네.
0: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어떤 네. 그 요즘 연예인들 왜
1: 네.
0: 카페
1: 예,
0: 아이돌
1: 예.
0: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1: 어, 예, 예, 예.
0: 예수님 카페가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장미꽃 같은 거 무시고
1: 네, 네.
0: 왔니? 내 세계로 초대해. 뭐 약간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1: 오,
0: 이제 그들의 언어로
1: 네.
0: 예수님 굿즈,
1: 네,
0: 예수님을
1: 네.
0: 마치 이제 아이돌 스타처럼
1: 오,
0: 이렇게
1: 네, 네.
0: 만들어서 표현하고
1: 오,
0: 복음을 전하는 그런
1: 네.
0: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1: 어, 그렇군요.
0: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 확실히 학생들과 네. 많이 지내다 보니
1: 맞습니다.
0: 그
1: 맞습니다.
0: 감을 읽으시고
1: 그렇죠.
0: 이렇게 한 것 같다.
1: 어, 그렇죠.
0: 카이스트 예. 스탠퍼드 박사님.
1: 아, 내가 진짜 거룩하게 지낸 애들에도 부족할 판인데. 애들한테 저렇게 무너져서 근데 내가 애들하고
0: 네.
1: 이렇게 소통해 보니까 어른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어른이 무너질 때 아이들이
1: 네.
0: 마음 문이 열리는 거.
1: 예, 그렇더라고요.
0: 그 마음의 돌문을 여는 건
1: 맞습니다.
0: 어떤 고귀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1: 오, 예, 예, 예, 예.
0: 딱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1: 오, 맞습니다.
0: 어, 예. 혹은 너의 수준이 그냥 나의 수준이야라고
1: 오, 그렇죠.
0: 이제 만들어 주는
1: 네.
0: 어른의
1: 네.
0: 무너짐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의 마음의 돌문이 무너져 내리는
1: 맞습니다.
0: 거 아닌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혹시
1: 네.
0: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1: 네.
0: 내가 이놈의 이놈의래
1: 예, 예.
0: 어쨌든 이 친구와 너무 소통이 되지 않는다.
1: 오, 오, 예,
0: 라고
1: 예.
0: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높이 있는 것 아닌가?
1: 아, 맞습니다.
0: 내가 예. 너무 무너짐을 안 보여준 것 아닌가?
1: 어, 그렇죠.
0: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1: 어, 그럼요. 예수님도 네. 사실은 그분은 신성하신 분이고
0: 맞아요.
1: 하나님이셨고
0: 하나님이셨는데
1: 예. 근데 무너지셨어.
0: 맞아요.
1: 예. 그 인간으로 무너지신 거예요.
0: 딱
1: 아니 신성이 인성이 됐다는 거에 이게 굉장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0: 아멘.
1: 예. 아,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그 말씀처럼 아,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0: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누리게 하고 싶은 몸부림이 담겨 있는
1: 네.
0: 신간입니다. 갓생의 법칙 저자 최하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선물을 많이 갖고 왔다. 제가 예고를 드렸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 네.
0: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갓생이라고 키워드를 받겠습니다.
1: 아, 좋네요.
0: 네. 한국어로 갓생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갓생 한번 살게 해보고 싶다.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해보고 싶다.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는 은혜가 있으신 분들께 첫째 책의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신간 귀한 도서를, 사인 도서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저희가 추첨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10분께 귀한 선물 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책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다섯 자 토크

0: 일반이에요.
1: 아, 그래요? 어우, 이거 어려운
0: 그래서
1: 건데.
0: 좀안 쉬운 건데,
1: 네네.
0: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 예.
0: 진정한 갓생을
1: 네.
0: 다섯 자로 표현한다면?
1: 아우, 이거, 야, 이거.
0: 이거 예고 없이 제가 질문
1: 미리
0: 드린 거예요.
1: 예고도 없이 이렇게 주셨네.
0: 그냥 바로 대본 드린 거거든요.
1: 야.
0: 진정한 갓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1: 네.
0: 무엇일까?
1: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0: 생각할 시간을 약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예.
0: 저희가 찬양 한 곡 듣고
1: 네.
0: 와서
1: 네.
0: 우리 이야기를
1: 그러면,
0: 나눠봤으면
1: 감사합니다,
0: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분 네.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진정한 갓생이 무엇인지 한번 다섯 글자로 줄여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게요.
2: 아니.

0: 진짜 1분 32초 딱 시간 드렸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아, 저 30초 만에 생각했어요.
0: 네, 너의 네. 발걸음, 오레브의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자, 진정한 갓생을 다섯 자로 정리하자면 답은요?
1: 답은 하드 캐리어.
0: 하드 캐리어.
1: 예, 하드 캐리어. 생각 못했죠.
0: 하드 캐리어. 오, 괜찮은데요.
1: 네, 괜찮죠.
0: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예를 들면 에스더는 흑수저였어요. 흑수저.
0: 그렇죠.
1: 어? 그다음 난민이야. 어. 그렇잖아요. 포로니까 다 난민이잖아요. 포로에다가 고아예요. 고아. 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왕후를 뽑잖아요.
0: 네.
1: 아, 그러면 이제 와, 그 지원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0: 전 아, 그렇죠.
1: 전국에서 뭐 내노라는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출전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미스 코리아 뽑듯이 이거 더 힘든 거야.
0: 그렇죠. 예,
1: 미만 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와우, 에스더의 그 풍기는 그 아우라, 예, 굉장했던 거죠.
0: 네.
1: 예, 딱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후감이다. 예, 그걸 딱 느낀 거죠. 페르시아 왕이. 예. 그 왕후가 됐어요?
0: 네.
1: 왕후가 됐으면 이제 그 당시에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이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0: 마음대로 안 되죠.
1: 예, 마음대로 안 돼.
0: 왕이 선택해줘야죠.
1: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모르드개 삼촌이 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어? 다 이제 지금 모든 우리 민족은 이제 씨도 없게 생겼어. 어? 네가 지금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니?
0: 예. 네가 하드캐리를 좀 해야지.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내가 어떻게 했지만 3일만 시간 주세요.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낸 결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If I perish, I perish.
0: 네.
1: 한번 해주세요.
0: If I perish, I'll perish.
1: 아, 역시 참 발음이 예, 참 예, 네. 죽으면 죽으리로다.
0: 아멘.
1: 이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면을 위기의 국면을 완전히 희망의 국면으로 만들어버린 이게 바로 하드 캐리어. 예.

0: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드 캐리어야.
1: 아, 맞아요. 네. 우리 인생을 이 뭐랄까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엉망진창인 NPC 같은 인생에서 인생을 하드 캐리해서
0: 맞습니다.
1: 사실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드 캐리해서 우리가 갓생사는 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여러분들 모두 하드 캐리어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게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 이 답이 너무 좋았어요. 진정한 갓생이 그냥 어디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채색옷 입혀주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드 캐리해서 끌고 가는 내 인생 자체가 진정한 갓생이다.
0: 그렇죠.
1: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0: 맞습니다.
1: 이라는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예.
1: 저도 인생 제 인생 정말 하드 캐리 하고 있거든요.
0: 아, 할렐루야.
1: 엊그제도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0: 저도 하드 캐리 하드 캐리어 인생을 살았거든요.
1: 맞아요. 사실 뭐. 이거 아니 가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교수 저 같으면 이 채색옷 그냥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거 때려칠 때 우리 아버지도 미쳤다고 하고.
1: 도대체 왜 때려치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워낙 선교사님 유명하셔서 최하진 선교사님 유명하시니까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은 왜 그랬을까?
0: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질 않았어요.
1: 예.
0: 제가 이제 맨날 제 스펙만을 위해서 안전지대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딱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봐야지. 그래서 one person to Jesus. 이 내 꿈이었어요. 인생 최초의 하나님의 꿈이었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을 전하자. 됐어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꿈이 생겼어요. One more to Jesus. 한 사람 더 하자. 또 됐어요. 또 새로운 꿈을 주신 게 one more. 두 제지였어. 한 사람 더 예수님에게. 또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다른 꿈을 주신 게 One more nation. 더 제지였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니. 이 마음을 주신 거야. 이 마음을.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내가 그 복음 전도의 열정 그 소원이 꺼지질 않는 거야. 파이어. 그냥 불이 타오르는데,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타올라.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1: 아멘.
0: 그래서 제가, 미쳤다는 소리 듣고, 갔죠.
1: 그렇죠. 가족들은 이제 주로.
0: 가족들도 처음엔 다 미쳤다고 했죠.
1: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삶을 사시는 거 보고, 아, 저게 부르심이구나. 깨닫게 되지만.
0: 맞습니다.
1: 사실 처음에는 이게 보통 스펙이냐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혹시 근데 이 책 읽으면. 이제 스탠퍼드대 교수 됐는데 때려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과 염려도 하실 것 같은데 부르신 각자에게
0: 마세요.
1: 있으니까.
0: 네네. 제가 지금까지 스탠퍼드를 때려친 거 지금 벌써 한 30몇 년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 최선의 결정. 그것은 스탠퍼드를 때려쳤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1: 아멘.
0: 세상의 노벨상을 때려쳤다.
1: 아멘.
0: 하나님의 노벨상, 하나님의 면류관을 잡았다.
1: 아멘.
0: 이 인생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 맞아요. 다람쥐 쳇바퀴 사는 삶이 아니라.
0: 그럼요.
1: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0: 다이나믹, 스펙타클.
1: 엄청 다이나믹하죠.
0: Unbelievable. 이게 영어 써도 되는 겁니까?
1: Unbelievable. 우리 울산입니다.
0: 그렇구나. 여기 국제도시라.
1: 아주 금방 됩니다. 자, 이렇게 Unbelievable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수많은 아이들의 간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까 5학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가장 최근 내가 들었던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던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던 사연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
0: 제가 가장 최근에 우리 그 한국 유학생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난 크리스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뽑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 왔어요. 근데 걔가 6개월 만에 예수 믿었어요. 한 명도 예수 삼형제의 부모 그러니까 총 다섯 식구거든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1: 그 집에.
0: 그 집에. 그 우리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된 거야.
1: 몇 살이에요 그 친구는?
0: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1: 남들 중2병 걸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0: 중2병 우리는 중2병이 없어요. 우리 학교면 다 행복해져 이상하게.
1: 가생사니까.
0: 가생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중2병 사라집니다.
1: 아멘.
0: 그래서 얘가 이제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소원은

0: 뭐냐면 우리 집안 모든 식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1: 아멘.
0: 그거 어떤 거예요?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가짜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진짜 잘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일찍 월장하고 그런 애가 변해.
1: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네. 가장 큰 장점은 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의 성실함 그리고 나의 삶의 충실함
0: 그렇죠.
1: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냥 예. 예수님의 네. 사람으로서 합당한 길을 찾아가게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결국은 네.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0: 맞습니다.
1: 것들은 예. 자동으로 따라오는
0: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뭐 우리 학생들이 네. 방향은 조금 틀릴 수 있으나
0: 네, 네.
1: 우리
0: 네.
1: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네. 제대로 된 반응들은
0: 맞습니다.
1: 나의 삶에 있어서도 예, 예, 충실한
0: 예. 그렇죠.
1: 그게 이제 신앙인의 삶을
0: 그렇죠.
1: 살아가는 모습이 예, 예. 아닌가.
0: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전 입시 코디를 하면
1: 네.
0: 그냥 자녀 대학을 보내는 거에 끝나지만 이 가스앤 코디를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1: 인생 코디네이터가.
0: 예. 제가 예, 그 인생 가스앤 코디네이터가 된 거지.
1: 맞아요.
0: 예.
1: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옛날 유행어였는데
0: 네.
1: 예수님께서
0: 네.
1: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어머 부모님들께
0: 네, 예.
1: 그 자녀를 두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0: 예, 예, 예.
1: 말씀하신다고
0: 그렇죠,
1: 생각한다면
0: 그렇죠.
1: 우리는 네. 사실 그 정말 인생 제대로 된 코디네이터이신 예수님의
0: 네.
1: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네. 전적으로 믿으셔야
0: 맞습니다,
1: 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전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죠.
1: 네.
0: 그러니까 동생을 또 보낸 거야.
1: 네.
0: 그 동생이 6개월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1: 아멘.
0: 네. 할렐루야. 그다음에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정말 그 잔학계나 만마학교 언제 보내죠? 만마학교 언제 보내죠? 그 이제 때가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6학년 때 저희 학교 지원해서 왔어요. 세 명이. 그 막내도 몇 달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다 예수를 믿었어요.
1: 네.
0: 엄마 아빠만 남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0대 5야. 예, 0대 5.
1: 그렇죠. 예,
0: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1: 네.
0: 그러다가 이제 1대 4.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2대 3.
1: 3.
0: 예? 그다음에 3대 2로 이제 역전됐잖아요.
1: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아빠가 예수 믿게 된 거야.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4대 1까지 됐어요.
1: 야, 엄마 예. 남았네요.
0: 엄마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엄마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들려온 얘기는 얼마 전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예.
1: 아멘.
0: 예. 0대 5에서 5대
1: 0으로.
0: 0으로 되는 순간이에요.
1: 아, 정말.
0: 예. 이 얼마나 극적이고, 야, 이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1: 하나님의 하드캐리. 정말
0: 맞습니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그 하나님의 하드캐리를 삶의 네. 모든 순간에서 네. 체험하고 계신 네. 최하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정말 귀한 책도 발간을 하셨습니다. 갓생의 법칙이라는 귀한 책 발간하셔서 이 이야기와 우리 학생들 이야기와 자녀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 또 신앙생활 아이들 고민 그리고 아이들의 그냥 인생 고민
0: 네.
1: 많으실 부모님들이 지금 이 방송 네. 듣고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셨으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하시라라는 권유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보니까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두려움이야. 불안.
1: 그렇죠.
0: 초조.
1: 불안하죠.
0: 예. 걱정. 근심. 이거밖에 없어요.
1: 네.
0: 예.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예. 대학을 어떻게 보내지? 예?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1: 얘가 인생 제대로 살려나?
0: 그게 다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에요.
1: 네.
0: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1: 아멘.
0: 그래서 예수님 확실하게 믿어야 돼.
1: 아멘.
0: 그냥 뭐 대충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푹 빠져야 돼요.
1: 아멘.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멘.
0: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엄마 아빠 인생도 바꿔주고요. 자녀 인생을 바꿔줘요. 엄마 아빠가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잖아요. 아이가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돼 있지.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근데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힘듭니다.

0: 자녀 교육,
1: 네.
0: 그리고 신앙생활, 아이들의 신앙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1: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0: 부모님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1: 맞아요.
0: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1: 그렇습니다.
0: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이 당신의 플랜대로
1: 그렇죠.
0: 이 아이를 던져내서 교육하셔서
1: 맞습니다.
0: 제대로 된 하드캐리 인생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

0: 생의 법칙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인본을 몇 번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우리 울산 극동방송 앱 있습니다.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네, 오늘 지금 프로그램에 갓생이라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사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신간 어디에서 구매가 돼요?
1: 아, 이제 뭐 예스24나 뭐 교보나
0: 뭐 모든 책 사이트에서는 다 구매가 가능하다. 네, 네. 책 제목은 갓생의 법칙입니다. 네, 갓생 최하진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
1: 그러네요, 진짜.
0: 이 인생이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되길 바라면서 울산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끝인사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울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인생의 형통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제 인생의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복음의 진보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제 기도 제목입니다.
0: 아멘. 네.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이 더욱더 진일보하는 네. 그런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한번 울산에 놀러와 주실 거죠?
1: 아유, 불러주시면 뭐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0: 오늘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1: 피디님하고 너무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해서.
0: 그러게요.
1: 아, 우리 좀 월간 최하진 이런 거 하나 만들어도.
0: 저 월간 강세형을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헤어짐이 아쉽지만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는 걸로 네네네. 하고 다음에는 약간 너튜브에서 한번
1: 오케이.
0: 만나시면서 온갖 얘기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FEBC 초대석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신간도 소개를 해주셨고, 갓생사는 이야기, 하나님을 따라 사는 라이프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경인물 이야기도 정말 다양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간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추첨을 해서 드려야 돼요. 사인하셨고요. 사인북입니다.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뭐 어떤 문자라도 문자 보내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사인 책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께 책에 대한 정보는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0분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뽑았어요. 10분, 네, 추첨할 테니까 샵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극동방송 앱 있죠? 울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음악꽃 사연란에 갓생 여전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책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책, 갓생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신간도서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에서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반드시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

단기를 들려 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동호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시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는데요. 저와 이유나 형제가 함께 찬양한 곡입니다. 송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그리고 김대환의 주음성 외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풍성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영환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은혜 찬양 워십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이어서 조주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63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나의 배달 친구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따뜻한 문자인데요. 아, 배달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추를 반석 위에 두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고 하는 분이 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학교 다닐 때 NPK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그런데도 식물이 어떤 성물들은 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필수 요소를 더 많이 부어줘도 성장이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알아보니 이 식물의 성장을 더디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필수요.

효소가 아닌 상대적으로 덩을 중요한 것에 어떤 성분이 부족할 때에, 그럴 때에 식물이 성장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 성분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다른 성분이 최소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식물은 성장을 정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비이가 발견한 이 최소량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나무통의 법칙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량의 법칙을 잘 설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란 그림 말을 이제 설명한 건데요. 밑에 보면은 이제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장은 자원의 총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최소한 자원에 의해 제한된다. 예. 저 나무통의 그림처럼 이 나무통의 각각의 성분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 그럴 때에 물을 채우면 아무리 높은 하나의 나무판이 있어도 물은 결국은 가장 최소량까지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채워지지 않고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량을 어디까지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해결되지 못한 나의 어떤 단점, 그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단점 하나가 우리의 모든 강점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지 않는 덜 중요해 보이는 어떤 단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마련되지 않고 성장하고 채워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그 짧은 나무 토막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은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위인 전집을 사주셨는데 그 위인 전집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도 같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는 위인이다, 성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도 예수님을 위인이다, 성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왜 세상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게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까지 이어 내려오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앞에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농부가 열심히 거름주고 키웠는데 근데 나쁜 열매 맺으면 그 나무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찍어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치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비유하시며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하여 그가

괴롭히고 있는 그 육신에서부터 쫓아냈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라고 명령했더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예수님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 줄 만한데 왜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나쁜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그들이 말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한자의 인격과 그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는 했는데 자기는 먹지 않아서 좋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잘한 일인데 자기는 먹지 않음으로 인해 영양실조가 걸리고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한 일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전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전한 그 말씀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한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에서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러니 성도가 욕을 얻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근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아냐. 그러니 욕을 얻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막 소란을 피우는데 제가 그 귀신 든 자에게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내 몸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소리쳤는데 오, 이 사람이 막 두들두들 떨면서 그리고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에이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네 나가야겠네 그리고는 나가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 있네. 아주 신령한 목사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그것을 행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들은 말하기를 귀신이 쫓겨난 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열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고서 그 공을 자신이 취하고 있으니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일이나
그것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열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을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자기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 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고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된 능력의 일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탁하여 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능력 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높임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많은 능력 행하는 것이 그 영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계속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늘 보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능력, 자기 열매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그것이 내 영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능력을 행하고 헌신하고도 오히려 자기 영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고도 오히려 예수님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동안 많은 능력으로 한 모든 수고가 다른 이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나 내 영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헌신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왜 예수님은 존귀하다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 비판받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그런 실수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그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인이 겸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맨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주장, 그에게서 주님의 인격도 주님의 행하심도 주님께서 나타내신 능력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 겁니까?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겸손과 감사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부분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간다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부러워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따라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져 가면 상대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것이 비교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반대로 교회와 성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 그동안 교회와 성도를 통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되어기를 우리가 갈망하는데 아직 우리가 많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나무 열매와 그리고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그 결론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큰 수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집은 그 수해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많은 일들, 사건, 사고들, 또 육신의 질병들, 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마음의 상처들, 뭐 수시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오늘 비유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수해를 입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낙심하여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차이가 집의 주춧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춧을 반석 위에 둔 집은 아무리 수해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춧을 모래 위에 둔 집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어야 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큰 수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수해를 만나게 됩니다. 육신이 가지는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결핍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들 나는 전혀 그런 일 겪지 않고 평생을 살 거야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수혜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수혜를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걷고 있지 않구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오롯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할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아니야, 너 혼자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 그리고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꾸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러면 그분 안에서

0: 찬양의 가사처럼 폭풍 속에 걷고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앞에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오른쪽에 보면 나무 판자 하나가 지금 짧아서 물이 글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위에서 부어줘도 짧은 나무토막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물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저 나무토막이 아마 더 짧아가지고 반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인생에 채워질 수 있는 건 반도 안 되는 작은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그 짧은 나무토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나무토막이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극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신의가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00

2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훈장도 주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며 이름을 딴 어떤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드골 대통령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장례식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분주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년도, 사망년도만을 쓰고 그 어떤 수식어나 직위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지급할 연금과 보상금은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세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기쁘고 감사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 그것은 평강이신 주님이 내 영혼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홀리원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듣고 왔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아로란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걱정이었는지, 피로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평강이었는지. 오늘 이 밤만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참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또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두곡 이어드립니다. 테너 이종욱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테너 이종욱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수아의 목소리로 주는 평화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내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801님, 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모두들 평안한 밤 되세요. 2046님 그리고 7378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참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2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 현서, 주은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신청곡 꽃들도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이워십의 꽃들도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릴게요. 현서와 주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상진의 평안하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제이워십의 꽃들도 들려드렸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로고십의 너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장애물 6. 경건의 연습은 고달프다는 거짓 두려움. 경건의 연습이 고달프다는 것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즐거운 사람은 없고 그보다 더 기뻐할 이유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즉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보증해주는 확신으로 그 10년 가운데 이미 은혜의 나라가 임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은혜의 나라는 다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짐으로써 의롭게 사는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대화에는 반드시 양심의 평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기쁨은 선한 양심의 평강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큰 기쁨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자 외에 다른 심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이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 보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천국의 천사들이 몹시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죄인의 심령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지만 경건한 사람의 경건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더욱 촉진시키는 근심입니다. 그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넘치게 위로하실 성령을 보혜사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웃음을 가리켜 미친 것이라고 말했으며 하박국은 그의 부요함이 흙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사람의 보물에 비교할 때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의 모든 기쁨이 비탄으로 그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연습은 고달프다는 거짓된 두려움으로 인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나사로와 함께 병들어 아픈 가운데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와 함께 이 세상 부요와 쾌락을 실컷 누리며 웃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한동안 애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장애물 7. 회개를 늦추는 것. 만일 악한 자가 올해가 나의 마지막 해가 될 거야. 이달은 나의 마지막 달이 되겠지? 이 주는 나의 마지막 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날 밤에 죽을 것을 모르고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줄이 거의 다한 줄도 모르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며 즐거워하자 하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재난을 당한 원인으로 바로 이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 무덤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사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나마 그 적은 날들조차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연습을 제외하고 말한다면 어제 세례를 받고 오늘 죽어 무덤에 묻힌 어린아이의 상태가 969년을 살다 죽은 무두셀라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산 날 수가 적음으로 죄를 덜 지었고 그만큼 슬픔도 적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외에 사실 그들에 대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 인생은 따지고 보면 한 발 한 발 사망으로 다가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은 매일 죽기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래 살 것을 믿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코를 통해 숨쉬는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빚어진 장막, 머자나 무너져 내릴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시력이 약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마에 주름이 지고 이가 흔들리고 기력이 약해지고 손이 떨리고 뼈가 삐걱거리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집니다. 그렇게 되거든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 사이에 부모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으로 가서 뚜껑을 열고 욥처럼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머자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는 남은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래시계는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외하고 나면 인간의 전 생애는 어릿광대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흔이 되어서야 겨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쯤이면 이미 인생이 다 끝나고 맙니다. 농부들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더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기 전에 나이가 들고 사망의 낯이 찾아와 당신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상인들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더 많은 상거래를 맺기 전에 마지막 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장사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엄숙한 재판관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의 마지막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데이비 미스의 Replace It With Your Love?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He Will Carry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조금은 버텨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보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하게 하는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특권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이고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쉬고 싶은 내 안식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요,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데이비쿠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같이 걷기 연평안 앨범 중에서 성도여 다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성도된 특권이고 고귀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습니다.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사실은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는 엄마 배고파라는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엄마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라는 건지 아니면 엄마 나랑 좀 놀아주세요 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저 한숨 쉬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만 부르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성가 산책을 하시는 박신화 교수님과 아주 오래전에 함께 그 성가 산책 PD와 또 진행자로 함께 했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박신화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청자를 위해서 선곡하신 곡이 있거든요. 박신화 콰이어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시간 별그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자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너무 고생한다. 라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두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작가인 지그 지글러의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단계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도 같을 거예요. 열정만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장애물을 넘어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때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왕이 오신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스 엔진의 샤론의 꽃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푸른 향기에 감사의 조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캐리 언더울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고 다시 그 사람을 고치고 또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다가도 세상에 빠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돌이키셔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우리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간에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왜 나를 이런 어두운 상황에 놓고 또시 연단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견딜 힘도 주시고요. 또이 시간을 겪어낸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어떤 영광과 은혜를 주실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방의 동포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AM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지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방 동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도 계속 함께 해주시지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 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 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 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는데
0: 예.
2: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0: 네.
2: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2: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0: 네.
2: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0: 네.
2: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0: 만들었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수사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는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 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 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네,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0: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볼게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제재 여파로 이란에서 대량 해고와 실업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K컬처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4년 사이에 54% 증가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선 태조가 628년 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 공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비밀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전 마지막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경제 현안을 논의한 뒤 다음날 서울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 방문의 목적이 사실상 미중 협의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로 방한 직전까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동맹국을 방문하면서 양자 협의 없이 제3국 회담만 진행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이 덜한 중립적 공간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서울이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에너지, 이란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다음날 시 주석과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텐탄 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국빈 만찬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어 15일에는 티타임과 업무 오찬 형식의 추가 회담도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반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측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만 문제와 희토류 공급, 핵 군축,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양국이 항공우주와 농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의 종전협상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과 핵협상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을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답변 이후 협상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란은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제안했지만 핵시설 해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도 미국 요구보다 짧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받은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외교적 해법을 우선 시도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전쟁과 국제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지며 경제 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의 IT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최근 몇 주 사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디지털 산업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폐업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이전부터 국제 제재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유 수출과 물자 수입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전쟁 이후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실직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구직 플랫폼에서는 하루 만에 31만 건이 넘는 이력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이전부터 어려웠던 이란 경제가 이제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초대형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감소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원과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일부 완화돼 가구 원수를 1명 더한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한국어를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해외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해외 초중고교는 모두 2,7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5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만여 명에서 23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 반 운영 국가는 지난해 기준 47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반 운영 학교가 68곳 늘었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과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한국어 수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과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현지 교원 양성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확대가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조선 태조가 1398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 특별전 위대한 유산전에서 조선 초기 왕지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왕지는 조선 초기에 임금이 고위 관리를 임명하거나 왕명을 내릴 때 사용한 문서로 이후 교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태조가 이지대를 경상우도 수군 첨 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문서입니다. 수군 첨 절제사는 조선시대 해안 방어와 수군 지휘를 담당하던 중요한 관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왕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왕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종 시기인 1416년에 작성된 왕지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문서는 그보다 약 18년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자료가 조선 초기 인사행정과 관직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는 왕지 외에도 족보와 고문헌,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이 담긴 지도 등 다양한 사료와 함께 기증자들의 사연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비서국은 최근 국가정보국에 당, 정, 군 전반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3개월 동안 대규모 비밀 감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상 점검 수준을 넘어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를 극단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초중앙 집중화 체제가 강화되면서 감시 구조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지에서는 숨소리까지 국가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가 부족할 경우 자비판이나 보직 해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시문에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 간부들의 압박감도 크게 커졌다고 합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감시 체계가 사실상 완벽한 감옥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불만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 예정입니다. 외출하실 때 비바람을 막아줄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3도, 안주 12도, 양덕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와 양덕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강계와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2도, 희천 10도, 강계 8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와 희천 22도, 신의주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개성과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3도, 신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5도, 신계가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줄어들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해산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원산 23도, 고성 22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진에서는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진과 성진 17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또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한 기독교의 일간지에 실린 영적 공격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울과 절망의 감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사역자 남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현악기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매사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는 5월 13일 수요일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어른들은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어른들은 굶어도 이를 쓰시고 있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가식 많지요. 없는데도 있는 채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채 하고, 굶어서 바깥에 나가면 이를 쓰시는 체면을 가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체면이라는 게 없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 예, 엄마 집에 계시냐? 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엄마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걔가 순진하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 허례 허식이 너무 많아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어른보다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은 선입관념이 없어요. 따지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려서 구원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폴리캅 교부죠. 용감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 9살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자나튼 에드워드 미국의 성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입니다. 7살 때 예수를 믿었고 젠젠도프라고 하는 사람 모리비안 지도자는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위대한 주석가 그도 4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는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그램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박사 M.R. Tian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더라. 45살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75살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까지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자매 그리고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디디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오신 두 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때 북한에 가게 될 그날이 온다면 어떤 또 소망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두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생활을 또 이 사회에 나오신 지가 반년 안팎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두 분이 오셨죠.
0: 네. 네.
2: 타고 오셔서 공항에서부터의 그 무수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0: 네.
2: 또 오셔서 막상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1: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우선 한국 나라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첫째 느낌은 그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국 생활 지금 5개월 차인데요.
2: 네.
1: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어디 나가도 뭐 봉사활동 하는 데 가서도 봐도 그렇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2: 어.
1: 또 특히나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디 물어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잘 몰라요 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2: 네.
1: 거기서 야 이거 우리가 한민족 한계래구나 하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까지 길 몰라서 네. 물어보면은 인사를 하고 예절이 엄청이 그거 밝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그렇고 또 먹는
2: 네.
1: 것도 한국 음식은 또 아기자기하게 또 떡 한 가지만 봐도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그런 걸 유산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2: 네.
1: 떡도 가지가지 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음식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온 거 내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 뭔가 다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1: 네.
2: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네.
2: 북한과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라 선생님께서는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왜냐면 네. 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네. 한국 음식은 좀 달아요.
2: 그렇죠?
0: 달지만은 그게 또 뭐 단거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 그나마나 맞아요.
1: 습관되니까 네, 또 맛있어요.
0: 습관되고 원래 또 한국 음식을 우리가 좋아해요.
2: 아, 예. 원래 좋아하시던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북에 있으실 적에?
1: 해물을 좋아하죠.
0: 해물
1: 좋아해요. 네, 해물을 좋아하죠.
0: 해물도 좋아하고
1: 네. 예, 뭐, 해물을 좋아해요. 우리는
0: 예.
1: 기본적으로
2: 바다 쪽에 사셔서
1: 네.
0: 그런 걸 예.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저한테 맞아요. 젓갈도 좋고
2: 예. 좋아요.
1: 마트에 가면 젓갈도
0: 좋고.
1: 가지가지 다 있지 뭐.
2: 맞아요.
0: 그다음에 뭐 삼계탕도 좋고.
2: 삼계탕 맛있죠.
0: 예, 엄청 그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2: 근데 여기 해물 맛이 북한의 해물 맛이랑 좀 비슷해요?
0: 아, 좀 틀린 건 있어요.
2: 아,
0: 네,
2: 어떤
0: 좀
2: 게
0: 틀린
2: 달라요?
0: 건 있고. 북한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명태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명태 동태국 끓이면은
1: 구수하고
0: 고기가 자체가 맛있어요.
2: 아,
1: 느끈하고 예, 예.
2: 그것만 탁 끓여도
0: 예.
1: 거기만 뭐, 끓여도
0: 뭐 기름도 안
1: 맛있어.
0: 뭐 그냥 그 뭐 만내기라 해요. 이 북한
2: 네.
0: 말씨로 이제 미혼인데 이제 만내기를
2: 아.
0: 만내기 조금만 여도 그 국물이가 맛있어요. 예.
1: 고기 자체가 들큰해요.
0: 예.
1: 그리고 대게 맛도 내가 옛날에 대게 장사를 해서 근데 대게 맛도 여기 맛은 조금
0: 예, 다른
1: 동해 바다 깊은 동해 바다 그
2: 아.
1: 대게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0: 아. 예.
1: 북한의 대게는 엄청이 달아요. 살도 안에 꽉 차 있고
2: 여기는 좀 키워서 하는
1: 그런
2: 애들이 많아서
1: 짭짤하고. 살도 크게 뭐 꽉 차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라를 말하지요.
2: 네.
1: 북한에는 골뱅이라
0: 골뱅이에요.
1: 그래요.
0: 골뱅이에요.
1: 이렇게
2: 골뱅이
1: 커요.
2: 있어요.
1: 20개 많아요.
2: 여기 골뱅이는 진짜
0: 맛있어요.
1: 여기는 작은데. 작지 않아요, 엄청이. 근데 북한 거는 이렇게 커요. 새우도 왕새우. 왕새우. 그게 다 자연산이죠. 바다에서.
0: 북한에는 자연산이에요.
1: 자연산이 많죠.
0: 자연산. 성게, 문어, 네. 미역 다 자연산이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금하고 미역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맛있어요.
2: 그냥 예. 그 본연의 맛에다가 예. 살짝만 간을 해줘서. 예.
0: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은 다시다를 많이 쓰잖아요.
2: 맞아요.
0: 예. 뭐 모든 게 다시다 안 넣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맛대로.

0: 그것도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저또 음식하기 좋아하니까,
1: 아,
0: 예.
1: 진짜요?
0: 뭐 혼자 살아도 김치 냉장고 사놓고, 예. 막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래요.
1: 아, 저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주신 김치를
0: 예.
1: 먹어봤거든요. 근데 속도 없고, 근데 국물이 시원하고,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다른 것 같고.
2: 뭐 많이 안 넣어도
0: 그러니까
2: 간단하게
0: 우리
2: 해도
0: 저 선민족은 어릴
2: 맛있어요. 예.
0: 때부터 김치, 양념 이거 엄마들한테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눈 짐작으로 톡톡톡톡 소금 얼마 들어가고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찹쌀풀 같은 거 얼마 들어가고
1: 네.
0: 그걸 이렇게 하는 김치하는 방식도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1: 맛도 다르죠?
0: 맛도 다르지요.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조미료 있지요.
1: 맞아요. 하는
0: 북한에는
1: 걸
0: 그저
1: 넣죠.
0: 젓갈 같은 거 그저 이렇게 절컸다가 그저 거기다
1: 뭐다
0: 고춧가루다
1: 염문에.
0: 이래 뭐 하면 맛있어요. 그래도 내 고향 김치 돼서 맛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거 산나물 먹을 때 엄마가 그 산에 가서 산그 쑥이라며 이렇게 해갖고 와서
1: 쑥떡 해고,
0: 쑥떡도 해 먹어보고 우리가
1: 쑥국도
0: 근데 한국에
1: 끓이고.
0: 오니까 그 쑥떡 맛이 안 나더라고요. 북한에는 쑥 냄새가 엄청 그 강해요.
1: 가요?
0: 강하고 그게 사람한테 건강에 쑥 자체가 돌려요 여기하고
1: 아,
0: 산에 올라가면
1: 그래요?
0: 요만해요 쑥이
1: 통통해요,
0: 요만해요 이런 거예요
1: 쑥이. 예.
0: 요렇게 된 거예요 그거 똑똑 꺼내갖고 그거 이제 단오 명절이면 그거 이제 삶아갖고 우려요 우려갖고 그러면 쑥 냄새가 확 나는데 여기는 쑥 냄새가 적게 나더라고요
1: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0: 쑥떡이라고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로 사 먹어봤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북한에
1: 왜일까요?
0: 하고 쑥하고 좀 여기서 말하면 물 미나리 같은 거 우리 언니가 그거 수산사업소에 그거 해요 그거 유치원에 다녀요 선생이에요 애들한테 그 미나리가 간에 좋다고 돌 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여기서 파는 그 미나리 물쑥 같은 거 말고요 미나리 말고요
1: 돌미나리.
0: 돌 미나리예요
1: 알만한 거.
0: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밑에 저 보라 색깔이
1: 빨간스름해요.
0: 나요 밑에 걸
1: 네.
0: 그 애기 때부터 애들을 그거 미나리 반찬을 저거 갖고 해주더라고요.
1: 참, 이렇게 뭔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게
0: 조금
1: 참 많은 것
0: 다르다
1: 같아요,
0: 하고 어떤 거는 또
1: 남과 북이.
0: 너무도 뭐 한나라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같고 음식이 어떤
1: 맞아요.
0: 거는 또 너무 같고 또 북한에는 못 사니까 조미료가 뭐 다시다나 뭐 이런 양념이
1: 없잖아요.
0: 양파도 이렇고 이런 거못 하잖아요
1: 근데 또 본연의 맛이 더 구수하니까.
0: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한국에서 김치 맛이 또 젓갈을 많이 넣고 그
1: 네.
0: 맛이 또 북한하고 또 다르고 또 맛이
1: 맞아요.
0: 또 다르고 또 맛있더라고요 북한에는 설탕 하나 쌀래도 엉간한 집에 못 사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 근데
0: 설탕 자체가 집에 없어요
1: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서 더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오고 갈수 있을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1: 우리가
0: 통일이 되면
1: 네.
0: 나도 북한에 가서 내가 한국 김치 내 손맛으로 이제 양파도 들어가고 사과 배도 들어가고 무도
1: 네.
0: 들어가고 우리 고향에는 못 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넣잖아요. 그래서
1: 네.
0: 고춧가루 버무리면 다예요. 고춧가루도 뭐뭐 허옇게 그저 그러지요. 고춧가루도 그렇게 살돈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국 김치를 해주고 싶고 부모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싶고 북한에 있을
1: 라면.
0: 때는 라면도 못 먹어봤거든요. 해주고 싶고 네.
1: 진짜 이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는 채워나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0: 네, 빨리 통일이 됐으면
1: 됐으면
0: 좋겠어요.
1: 좋겠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과 함께 저희가 오늘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들, 그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염선희 선생님, 그리고 김아라 선생님, 함경북도에서 오신 우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방송 윤학원 코랄의 편곡 찬양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어제는 무엇 먹었고 오늘은 무엇 같이 먹으면 좋을지 이런 일상의 대화들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할 그날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의 좋은 조건들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삶은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 바로 예배예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 예수 넓은 사랑.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미련한 말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때가 이제 언제냐? 고린도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얘기를 하죠. 자,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기 말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수사학을 말합니다. 수사학. 이 헬라에는 특별히 이 레토릭, 말을 잘하고 사람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증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사학, 심지어는 설교학의 이제 기법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이런 원리들이 아직까지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토대가 돼서 발전이 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논법,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결론에 이르는 논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옛날 헬라 시대에 다 발전돼서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헬라의 지혜와 철학을 가르치는 일종의 전문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또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는 게 전문 강사들이었죠. 자기 개발 강사들.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오자마자 아굴라라고 하는 이 본도, 이 본도는 로마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이 본도, 이 폰투스라고 그러죠. 폰투스. 자, 여기서 온 유대인 출신인 이 아굴라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하면 우리 클라우드 여러분 아시죠? 구름. 구름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핍박하고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야, 너희들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났는데, 그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였죠.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치며 생업을 하며 살던 이들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만나는 거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절에 회당에서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6절에 사람들이 대적해서 비방을 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할 거다, 이렇게 거부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가지요. 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 회당의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주께

0: 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막 돌아옵니다. 자, 이때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타나신가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 털고서는 가려고 했다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무르죠. 자, 그 와중에 12절에 보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속주의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매맞아요. 매맞아. 17절에 회당장 소스네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린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이 함께 믿었던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 다 고초를 겪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잖아요. 근데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부가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회당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또 회당장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막 핍박하는 게 핍박이. 자,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오시면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뭐 세상의 철학과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 3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바울이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핍박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법정에 세우고 약하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죠. 그러나 사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의 수사와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 바울의 지혜와 똘똘함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걸음과 대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야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이 12단계 설득 기법을 사용했더니 결국 예수를 믿더라. 이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눈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노하우,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기법들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자, 이미 빌라도, 헤롯, 로마 황제들 그렇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던 권세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요. 없어질 지혜들이죠. 어떤 지혜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건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드러나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혜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자, 이 십자가의 지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여기 나온 표현처럼 7절에 만세전에 정해진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느냐?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녀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결국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진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성령께서 나의 부족하고 떨리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의 설득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설득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한참 말을 듣다 보면 막 휘말릴 것 같을 때도 있죠. 내가 한참 휘말릴 것 같을 때 와,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보다는 아우 휘말릴 뻔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요. 한참 듣다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물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설득력 때문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내 인생이 확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또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변화의 능력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설득한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대화 앞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함께 가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롭고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지휘 아래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 학식도 높고 믿음의 확신도 깊었지만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그의 전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셨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오직 그 힘만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오늘의 편지가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옵니다. 나의 전도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일하심만 의지한다는 말을 거듭하는 사도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뒤돌아 보아집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5월을 맞아서 나의 가정과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려 노력하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의 붕괴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이 많은 이유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혼이나 질병, 사고 등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부모나 혹은 두 분 모두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평범한 가정이 이제는 평범이 아닌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주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믿음의 부모는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처럼 영향력이 있는 부모가 되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감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이겠지요. 선한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의 태도 뒤편에는 그 아이들의 부모의 교육과 사상과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만 특별 대우를 받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요. 내 아이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아이만 다치지 않으면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나무라거나 지적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지 못하며 내 아이의 잘못은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넘어가려 방법을 찾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태도인 듯 합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기를 바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 섬기기를 위해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나의 자녀들도 그 본을 받아 우리가 늙어질 때 할 바를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녀 돌보기를 소홀히 하며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관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대할 때 우리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54장, 새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이 찬송 함께하며 저는 인사할게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공기, 신선한 녹색의 나무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우리를 자연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향기가 있지만 이 5월에 풍겨지는 아카시아 향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 중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기는 좋지만 이 나무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나무는 아니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주변의 나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좋은 제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솔솔 풍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한 중복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종교에 상관없이 매일 기도를 한다. 75%는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80%는 불치병에 걸려도 기도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80%의 사람들이 불치병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절반가량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구할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를 배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기도가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옹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값비싼 향유를 임지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예수로 인해 생긴 많은 무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고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그 얼굴이 쓰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팀을 이루어 다른 팀과 맞서 싸우는 스포츠 경기처럼 믿음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어달리기 경주 같습니다. 이어달리기를 잘하려면 바통을 잘 받아서 달려가야 하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이어 달리기 하듯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승리하기 어렵죠. 확신을 가지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더 의지하며 용감하게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여겨야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함께 주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약속으로 세워가시는 나라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쭐 때 세워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공백기가 도래했어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과거 다윗이 시글락으로 피난 갈 때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아픔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저절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세요.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뜻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고 해요. 다윗은 도피 시절에 얻은 두 아내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었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난 중에 맺어진 이 공동체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뒤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둘째, 원수까지도 구원의 시각으로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열한 지파를 책망하지도,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세력에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논리라면 경계하거나 보복하는 이해타산의 원리로 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한 행적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길 기도해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대우했음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해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의 원수인 두려움과 욕심이 광야 훈련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원수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타인을 구원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복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으며 가장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요.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 하게 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 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셨는데,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어요.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하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고 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이

0: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열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겨우 두 해 동안만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모를 때는 묻고 아는 것에는 충성하고 위기 때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을 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먼저 움직이다 넘어졌던 시글락의 실패를 기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이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 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이제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계속 교회 안에 안팎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장 앞에 있는 6장에서는 교회가 쭉 행해오던 구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될 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교회의 본질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창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신에 교회는 집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그분들이 이제 맡도록 했습니다. 이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본질이 강한 교회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 집사가 일곱 명이었는데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 스데반은 거의 사도급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테라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놀라운 일, 아주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스데반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표적은 세메이아. 이 세메이아라는 말은 스데반이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표적이었다는 거죠.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내 모든 능력은 바로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이 로마 침략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노예로 아주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각지에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리버디노라는 말이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이제 되찾았다는 거죠. 종으로 팔려갔다가 자유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자유를 되찾은 자들의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성전과 율법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끌려갔던 지역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오늘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가르쳤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성전에 대한 가르침에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고 이 논쟁 때문에 스데반은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도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이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이걸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해석이 이 사람들과의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재판해달라고 종교재판에 회부를 한 겁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재판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재판정에서 했던 스데반의 변증이고 변론입니다.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의 치열한 논쟁의 핵심 쟁점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하면 이게 잘못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 변증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3절 이후의 내용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냐?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성전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에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된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지? 땅을 안 줍니다. 발 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약속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와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격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함부로 말했다고 격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성전 자랑하고 그렇게 성전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니? 하나님 만난다면 너희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고 사랑이 나와야 되고 긍휼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자랑은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성전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탐심, 자기 교만, 자기 욕망에 목말라 하고 있고 야, 이 성전에 와봐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너희들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곳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역사가 오늘도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교 클럽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 상식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밖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용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내용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그 인생을 감당할 힘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사망이 생명되고 눈물이 기쁨되고 절망이 소망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율법의 목적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신명기 9장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시죠. 이건 돌판에 잘 간직하라고 새겨주신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대대로 가르쳐서 율법대로 사는 백성 만들어라. 율법대로 사는 사람 만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뭐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런 데 보시면 돌판 자랑하지 마라. 돌판을 자랑하지 말고 그 돌판에 새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그 율법 받은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세에게 주셨다고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질이 돼서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그들의 음란을 쫓아가서 살고 있어요. 뭐가 깨진 겁니까? 거룩이 깨진 거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앙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르게 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남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죠. 남들은 자기가 번 돈 다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별해서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압니다. 내가 전부가,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거룩한 백성은. 내 위에 누가 계시냐? 초월자가 계신다. 내 위에 누가 계시냐? 전능자가 계신다. 이걸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좇아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읽어보고 네 좀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다르게 살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이걸 설명하러 스데반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자기 설교의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요셉의 성공 스토리, 총리가 되는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까지 올라가는 성공 스토리를 굉장히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요셉의 성공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사건들의 목적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건져내사 주시며 세웠느니라. 애굽에 왜 보내셨는가? 흉년을 왜 또 만나게 하셨는가?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요셉을 사지로 그 형제들이 내몬 겁니다. 그게 형제입니까? 이 형제들 다시는 안 볼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라 생각할 텐데 하나님 이 형제들 다시 만나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을 변화시켜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변화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까지 다 변화시켜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아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거고 요셉의 그 눈물을 사용하신 거고 형들을 사용하신 거고 애굽 땅을 사용하신 거고 흉년을 사용하신 거고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신 거고 배신을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여러분 때로는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고난의 아픔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 속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버릴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15절, 16절 보시면요. 야곱이 죽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어요. 그 요셉이 거기서 자기 아버지 시신을 아버지 유언대로 입관만 하죠.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냅니다. 그 잘 나가던 요셉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열립니다. 진짜 영광의 시간이 열립니다. 진짜 신나는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변화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과정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의 지혜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봅니다. 저 별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별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별은 우리하고는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떨어진 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백 광년만큼 과거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한 차원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극복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별의 모습을 동시에 다 볼 수

0: 수 있다면 그때 가면 그 별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생,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셨다, 이 시간을 벗어난 존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3차원은 4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2차원이 3차원을 이해 못하듯이 3차원도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은 기다림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약속이 곧 성취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가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인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 제한된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의문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을, 약속이 성취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다른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이 믿음을, 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은 버틴다는 뜻입니다. 견딘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견뎌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대의 그 최고 엘리트 율법 학자들 앞에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는 당당한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0: 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의 흔들림, 다음 세대의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전쟁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이 멈추며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혹시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고요. 오늘 걷고 있는 첫 걸음, 아침의 시작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은 수 킬로 앞을 비추지 않습니다. 고작 전방 20, 30미터 앞을 비출 뿐이죠. 하지만 그 약하디약한 전조등을 믿고 길을 가다 보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창가에 앉은 새는 일어나서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루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산 속에 짙은 안개를 만났을 때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죠. 부디 제 걸음만 따라

오시면 돼요. 여러분 발 앞에 제 걸음, 여러분 발 앞에 한 걸음만 봐주세요. 그 한 걸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 눈을 뜬 것이죠. 사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주식도 환율도 경제도 여러 지표들도 그 미래라는 불확실한 그 미래, 그 안개들을 단번에 걷어줄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찾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선한 빛,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 보자고요. 주의 선하심,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발의 등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그 불빛이 좀 작고 미약해 보여서 우리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헛갈립니다. 이게 제 발 앞에 등불로만이 아니라 서치라이트를 좀 비춰주십시오. 정확히 어떤 겁니까? 겨우 이 정도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주님의 정교한 인도하심과 그 세밀한 보호하심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죠. 주님은 결코 늦으신 법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추십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이 빛은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게 해줍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결국 우리 예수님께로, 결국 주님께로 저 천국이란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란 묵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복된 이 아침 첫 찬양을 주님의 선하심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도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너무나 귀한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꼭 또 보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지금 싱407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정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오프닝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지금 딸과 함께 이 말을 막 나누다가

눈물이 왈칵 나셨다는데 참 이런 분은 짱짱 성경 감성에 한번 출연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우리 추구목님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승철, 김미선, 조필영, 박지혜, 박금옥, 엄승자, 윤경자, 그리고 이봉진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름명을 검색을 하시면 조은만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들어오셔서 댓글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영상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에도 출연했던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축복송 함께 하시죠.

0: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복된 수요일의 이 귀한 시간이 저는 행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너무나 특심 있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부담스럽게.
0: 평안하셨어요?
1: 네, 평안은 했는데요. 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0: 아, 그러니까. 네.
1: 아, 특심 있게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1: 아, 그럼요.
0: 아, 저도 사랑하고.
1: 아멘, 아멘.
0: 아, 이번에 계속 이제 한번 오프닝에도 한번 담을 건데.
1: 네.
0: 그 어버이날 때. 자녀들이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글씨는 깨알처럼 혼자는 큼직큼직하게 읽으면
1: 잘 보이게
0: 깨알처럼
1: 네.
0: 그래도 거기에 그 진심을 담아서
1: 그럼요.
0: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좀 읽으니까
1: 네.
0: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그 내용이
1: 네. 그렇죠.
0: 그런데 행복한데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1: 네.
0: 다 똑같은 마음을 아는데
1: 맞아요.
0: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땡땡파이밖에 없다고 표현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고요. 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0: 그러니까.
1: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표현해 봅시다.
1: 네,
0: 표현이
1: 맞아요.
0: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1: 네.
0: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표현하면 좋겠고요.
1: 맞습니다.
0: 오늘 제가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던 것처럼
1: 네.
0: 등불이 막 서치라이트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100m 1km 앞에 못 보지만 그렇지만
1: 맞습니다.
0: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밝혀줄 때
1: 네.
0: 우리 인생의 길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네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0: 네.
1: 등불이다. 네, 바로 발밑만 보이지만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러 방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1: 네, 맞아요.
0: 저희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싶어요.
1: 맞습니다.
0: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1: 네.
0: 또 우리 극동방송 뭐 저 진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 스태프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1: 네.
0: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실 기대가 되고요. 자, 먼저
1: 네.
0: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 들어와서
1: 맞습니다.
0: 보면서 간증 들으시고 보면서 마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수현 PD님?
1: 네, 저희 코너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때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
0: 맞습니다.
1: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함께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남겨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검색해 주시면 네, 또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1: 네.
0: 그래야 또 이게 매주마다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항상 업데이트. 인문학을 하나님께
1: 맞습니다.
0: 아침의 쉼표, 인간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정말
1: 네.
0: 이것도 한 걸음이요.
1: 그럼요. 한
0: 이거
1: 걸음,
0: 정말
1: 한 걸음.
0: 이 걸음을 네. 걸어야 되나?
1: 한 걸음 한
0: 멈춰야
1: 걸음.
0: 되나? 이거 좀 떠나버려야 되나? 막 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1: 네.
0: 그러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걷게 하실 힘을
1: 맞습니다.
0: 이렇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1: 아멘,
0: 모르겠습니다.
1: 아멘. 네.
0: 자, 수현 PD님.
1: 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지금 이사야 리님, 바게트님,
1: 네.
0: 장숙경님, 김정란님, 정숙이님
1: 많이 들어오시네요.
0: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1: 네.
0: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덕호님도. 어서옵쇼!
1: 어서옵쇼! 저희가 해야 될 네, 말 아닌가요? 어서옵쇼!
0: 네. 우리 김정란님은 거의 우리 그 방장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0: 우리 권사님.
1: 출석체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0: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0: 여러분,
1: 네.
0: 함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 모실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죠?
1: 너무 귀한 분입니다. 아, 피디님,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0: 이번 주 금요일
1: 네.
0: 스승의 날.
1: 오, 맞습니다.
0: 5월 15일.
1: 5월 15일 스승의 날.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0: 저는 있죠.
1: 오.
0: 초등학교
1: 네.
0: 2학년 때
1: 오.
0: 진짜 전학을 갔거든요.
1: 네네.
0: 전학 가고 이틀 뒤에 저를 반장을 시키셨어요.
1: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0: 잊을 수 없고 그래서 뭐 그 뒤로
1: 네.
0: 제 인생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1: 네.
0: 그 이게 좀 거짓말 조금 MSG 포함해서
1: 네.
0: 제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초본.
1: 맞습니다.
0: 제가 이사를

0: 40번을 했어요.
1: 40번이요? 40번. 허, 야, 엄청 많이 하셨네요.
0: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네. 이사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이사 갈 때마다 네. 그때 그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그때 새로운 학교에 첫 전학을 해서 오. 그 전학 생활의 그 어떤 반장을 한 거잖아요.
1: 이틀 만에. 이틀 만에.
0: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뭔가 전학을 가도 뭐 주눅 들지 않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1: 뭔가 좀 훈련을 시키셨군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1: 네. 누구에게나 그렇게 잊지 못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 때문에 아. 지리 교육과에 갔거든요. 그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0: 예.
1: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승, 정말 좋은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억,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사역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는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1: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관하 목사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34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정말 또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 또 그 귀한 사역들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최관하 목사님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우와,
1: 할렐루야.
2: 반갑습니다.
1: 목사님.
2: 최관합니다.
0: 아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직 생활을 은퇴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신입 교사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2: 아, 네. 피디님 눈이 굉장히 맑으시네요. 예,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네, 네. 학교를 퇴임을 했고요.
0: 예.
2: 네. 더 작은 재단으로 온 지가 3년이 됐습니다.
1: 와.
0: 아니,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1: 네.
0: 자, 사실은 네. 오늘 우리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한 1시간, 2시간을 하도 모자란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1: 간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0: 이력이 엄청 많죠? 우리 수현 PD님?
1: 네, 맞아요. 정말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셨다고 들었고요. 또 교목으로도 교목. 계셨고요. 예. 책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내셨어요.
0: 여러 권 내셨어요.
1: 여러 권 내시고 시인이셔서 시집도 내시고
0: 예.
1: 그런데 별명이 있으시대요. 현직에 계실 때 울보 선생.
0: 야.
1: 울보 선생. 많이 우셨나 봐요.
0: 그냥 선생님이 목사님. 아니고 울보 선생인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2: 아, 네. 이제 교직 생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하는 선생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 쌍꺼풀 생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1: 네.
2: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좀 나왔어요. 저와 이제 아이들의 삶을 다룬.
1: 네.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습니다.
1: 울보 선생. 와, 학생을 위해서 울어주는 선생님. 제가 학생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이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0: 아,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을 좀 몇 개를 봤어요.
1: 네.
0: 이제 예전 자료였지만
1: 네.
0: 정말 학생들하고 이제 현직에 계실 때 이제 예전에 계실 때
1: 네.
0: 참 정말 그 소통하는 모습이 그 기도해 주는 모습이
1: 맞아요.
0: 너무나 그 마음에 좀 와닿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1: 오, 좋습니다.
0: 제가 영상이 아니라
1: 네.
0: 제가 좀 사진을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좀 한 장 한 장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자, 5초 뒤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아, 좋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사진 뭡니까?
1: 너무 깜찍하신데요?
2: 아, 네.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1: 네.
2: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0: 예,
2: 그렇게
0: 예.
2: 아이들하고 지냈죠.
1: 아이들, 네.
0: 와, 지금도, 예, 지금, 여기는 어떤 사진인가요, 목사님?
2: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학생들이고요.
1: 아~
2: 네. 네, 제가 이제 영흥고에서 근무할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0: 이야, 기도하는 학생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참, 이게 지금 뭐 편지를, 카드를 네. 받으신 것 같아요?
1: 그럼.
2: 아, 이건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역서. 이고요.
1: 오, 네. 네.
2: 그래서 이제 뒷면에다가 아이들 기도 요청 받아서 일일이 이제 아이들의 그 내용을 이름을 넣어서
1: 와.
2: 이 격려 엽서를 써주는 거예요.
0: 예.
1: 네.
2: 그래서 1년에 한 300통에서 500통을

0: 쓰는 것 같아요. 예,
1: 와.
0: 그 저희 제자들은 이 엽서를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한 장의
1: 와.
0: 엽서가 이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1: 야.
0: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대상들을
1: 글씨도,
0: 격려하기
1: 네.
0: 위해서.
1: 글씨도
0: 예,
1: 너무
0: 여기는
1: 잘 쓰시고,
0: 이제
1: 네.
0: 그 영훈고등학교가 이제 15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일반 학교를 기도 학교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 채플이 시작됐고, 요거는 영훈고가 이제 서울 강북 쪽에 있는데요.
1: 네.
0: 강북 쪽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연합, 청소년 연합 기도회를 했을 때 모습이에요.
1: 와. 자,
0: 네.
1: 이거는 뭐예요?
0: 네, 요 친구들도, 요 이제 최근의 사진인데요. 영훈고에 이제 채플이 시작된 이후에
1: 예.
0: 그 찬양팀 아이들, 그리고 예, 채플과 별도로 매주 금요일 날, 이 엎드림 기도회라는 걸 해요. 예,
1: 엎드린
0: 엎드림이,
1: 기도회.
0: 예, 엎드림이 이제 중의적 의미잖아요.
1: 네.
0: 위에 꿈을 향해서, 그리고 엎드린다.
1: 엎드림.
0: 이런.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래서
1: 네.
0: 매주 기도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기도학교가 된 이후에 후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자, 제가
0: 와.
1: 사진을 여기까지만 보고요.
0: 네.
1: 지금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0: 오,
1: 목사님,
0: 네.
1: 오랜만에
0: 그래요?
1: 목소리 듣는데 여전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0: 와. 아,
1: 아이디,
0: 네.
1: 알수 없는 아이디예요. XH 뭐 이랬는데. 아니,
0: 네,
1: 지금
0: 누군지
1: 급하게
0: 모르지만
1: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내가
0: 반갑습니다.
1: 보니까.
0: 제
1: 급하게.
0: 목소리 기억해 주시고요.
1: 야,
0: 반갑습니다.
1: 아니, 근데
0: 네.
1: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
0: 네.
1: 우리 최가나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영훈 고등학교에 계실 때그
0: 네.
1: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였어요.
0: 그쵸. 일반 학교였죠.
1: 근데 그곳이
0: 네.
1: 기독교 학교로 바뀌고 채플이 생기고,
0: 오.
1: 아니, 이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0: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하는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대 그 3월 달에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이제 15년 동안 제자들과 계속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 선생님들, 뭐 학부모, 기독동문 뭐 이러면서 15년 동안 계속 기도가 이제 계속되니까 기도가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깊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제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는 그 비전, 그 마음을 주셔서
1: 야, 그게 되는
0: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1: 우와.
0: 예, 그래서 15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재단을 통째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1: 예.
0: 네, 그래서 저희가 15년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가 7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 네.
0: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그 비전이 있어서요. 그 오륜교회 수뇌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제 저희 15년, 그 교회 7년 해서 시간표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1: 오.

0: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1: 와.
0: 저는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제 야간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교역자로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왔고, 그러면서 교목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일대 교목을 5년을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국어선생님 돌아왔다가 이제 학교를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2: 이게 좀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2: 이거는 영화죠, 영화.
1: 그러니까요. 15년을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게.
2: 그리고 네. 기도를 했는데, 이런 열매가.
1: 맞아요.
2: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그렇죠?
1: 맞습니다.
2: 이 은혜의 열매를 이렇게 일반고가 이렇게 돼서 이 기도는 또 기도대로 되고, 야, 이건 정말 기적인데.
1: 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 아니, 네. 근데 제가 네. 보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고.
1: 네, 맞아요.
2: 우리 최관하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육병을 앓던 제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학교가 되기 훨씬 전에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1: 네.
0: 교직 생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이제 5대째 믿음의 딸인 제 아내 아내를 이제 만나면서 신앙이 없던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양다리 신앙인 있잖아요.
1: 네.
0: 저는 원래 이제 글 쓰면서 이제 술 잘 먹는 네. 네. 그런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1: 풍류를 즐기시는
2: 예.
0: 네. 예. 네. 근데 이제 고1 때 남자반 담임을 맡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려가는 이제 두 명의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1: 네. 근데
0: 저는 이제 아이들 앞에 굉장히 자신만만한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국어를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그 시한부 인생 사는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학교가 아니었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이게 3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1: 네.
0: 예.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이 이제 됐고 3년이 지난 수능 끝난 그해 겨울방학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의 병을 호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금도 살아있고 46살이 됐습니다.
2: 와.
0: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1: 네.
0: 그 가정을 이제 만나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콜링을 해주신 거죠.
1: 네.
0: 너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부르셨다. 이걸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1: 와, 엄청난 사건인데요. 정말.
2: 이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연결이 돼서
1: 맞아요.
2: 또 영훈고등학교에 있을 때 전교생 명단을 가지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
1: 전교생이요?
2: 그리고 또 가정폭력으로 되게 힘들어하던 제자를 직접 집으로 데려와서 1년 넘게 돌보는 일.
1: 네. 1년 넘게?
2: 이런 일들이 지금 네. 연결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활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는 속에서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일단 기도더라고요.
1: 네.
0: 네. 이제 교목을 할 때는 이제 체프를 통해서 전교생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지만 국어 수업이나 이렇게 수업에 들어갈 때는 한정적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못 만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름은 이제 인격을 말하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언제 나한테 보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 교직원 100명 예, 그분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 출근해서 큐티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1: 와.
0: 그래서 아이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뭐 참 많은 아이들 이제 지금도 이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은 힘든 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1: 네.
0: 네,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0: 아,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코스 오브가 아니라 이제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역전이 일어난다. 이
1: 아멘.
0: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참 다양하고 힘든 아이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고 또 얘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1: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그냥 이 친구의 그냥 상황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교사이실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2: 참 이게 목사님, 이게 뭐라고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이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그 어떤 분들은 야뭐 애들 안 변해, 뭐
1: 맞아요.
2: 그냥 그 기간 그냥 잘 그냥 보내주고
1: 3년이니까
2: 그 정도 하면 되지
1: 이렇게
2: 뭐. 그런데 우리 최가나 목사님은 그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교직 생활을 계속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힘든 아이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너를 통해서 회복될 거야. 이런 이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장 변화되는 아이들보다는 나중에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2: 예.
0: 제 앞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를 만나게 해주시기 전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렸구나. 그 자그마한 변화의 열매가 내 앞에서 보여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걸 알게 되니까 저도 지금의 만나는 아이들의 상황과 여건,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2: 너무 귀하시고요.
1: 네,
2: 지금 유튜브
1: 맞아요.
2: 댓글에 지금 목사님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김현민님,
1: 그러니까요.
2: 오, 최가라 선생님, 목사님이 되신 거 아니었어요? 언제 참 아시는 분이요?
1: 그러니까요.
2: 울보 선생님께서 목사님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고,
1: 와.
2: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1: 네.
2: 저도 영훈고 졸업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1: 오.
0: 그래요.
2: 조호원 학생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겠죠. 그리고
1: 네.
2: 우리 김동영님도, 우리 김은홍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뵈어도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라고
0: 네,
2: 하시면서,
0: 반가워요.
1: 와,
2: 이야, 극동방송 같이
1: 정말.
2: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은 지금 좀뭐 무슨 방송이 되실 텐데, 세 PD님 지금
1: 네.
2: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신 거죠?
1: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스승의 날을 맞기 때문에 스승의 날 특집입니다.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고 또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최관하
2: 목사님.
1: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와, 정말 은혜의 간증이 너무 넘쳐 흐릅니다.
2: 자, 지금
1: 네.
2: 7시 42분인데요. 전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녹음해가지고 좀 들려드리면 좋겠어요.
1: 네.
2: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34년 교직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돌보셨는데, 오늘 이 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1: 네.
2: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1: 네.
2: 지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현직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또 기독교사들, 우리
1: 맞아요.
2: 목사님께서 기독교사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또
1: 네.
2: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지치고 힘드실 때가 요즘 얼마나, 요즘엔 보면 뉴스만 봐도 막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막그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영상들, 우리
1: 네.
2: 부모님들이 막막 하면서. 근데
1: 네.
2: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좀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말씀 주시고 싶으셔요?
0: 그 선생님들이 가시는 길에 이제 교사라는 그 직분이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저도
1: 네.
0: 이제 은혜의 간증을 나눴지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진정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사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비유하면 이제 큰 바위 덩어리나 쇠 덩어리 같은 건다 치워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뒤를 따르는

0: 나갈 때 남겨져 있는 작은 세 조각, 불 조각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제도나 법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민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갈 때,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회복이 있다는 거, 살아남의 회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많은 후배 기독교사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나온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간증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제자들이 연락이 올 때에, 그때 선생님의 한 번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정말 훌륭한 길이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기독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이 스승의 날이 한 번의 그러한 그 행사의 날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 특히 기도하는 선생님의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치료자, 조력자, 상담자, 그리고 영적, 회복자, 상담가, 부모의 역할,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선생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 그 아주 담담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가르치는 사역 하다 보면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1: 그렇죠.
2: 목사님, 그 힘드셨을 때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0: 2007년도부터 이제 기독교사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교사 모임이 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그한 분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회를 만들었고요. 이게 매월, 지금도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에 이제 저희 공간이 서울 북촌 그쪽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이고, 요번 토요일도 모입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겪을 때, 이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항상 같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장모님이 원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의, 기도로 믿지 않는 사회를 이제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리고 장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도,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 보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 있어요. 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렇게.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길 가실 때 적어도 3명 이상의 중보자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힘드시면,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밥 사드릴 수 있습니다.
1: 와, 정말, 네.
2: 자,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지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그 부분 계속 느껴요. 세 명이 벌써 중보 기도자를 만들라는 것처럼 이 기도의 힘을 우리 최가나 목사님은 이렇게 늘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아마 제가 지금 방송 전에 가족 사진도 뵀거든요. 보니까 사모님도 미인이시고 뭐온 가족이 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뵀습니다.
1: 맞습니다.
2: 자,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울보 선생, 괜히 울보 선생이 아니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기도하니까 눈물이
1: 맞습니다.
2: 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기도하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우리 최가나 목사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사역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연이었습니다.
2: 기술의 윤석준, 오영우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종 최가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일어나면 될 일을 그걸 참지 못한 엄마가 꼭 한마디를 던지고 맙니다. 그래 알았어, 너하고 같이 안 앉아,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물론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 차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옆자리를 마련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옆자리를 나만의 자리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런 배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죠. 그 내용을 배경 삼아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옆자리를 만들어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재산을, 그 소유를 팔아서 뭐라고 나와있죠?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시 옆자리를, 누군가를 위한 옆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옆자리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옆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겠죠. 옆자리를 생각하고 옆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옆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그런 옆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에 희망을 주고 감동을 줘야 되겠죠. 그만큼 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고, 창의적으로 주고,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가 뻔하고 모든 게 뻔하면 감동이 없겠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으면 교회에 가는 행위도 그냥 형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한 20, 3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분이 아는 이제 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떡볶이를 사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심플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떡볶이 한 2,500원을 주고 포장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이 떡볶이를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너무 그 떡볶이, 2,5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권사님의 그 내용을, 스토리를 제가 들었지만 뭐 대단히

0: 대단한 일을 그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 떡볶이 2,500원에 사줬다고 해서 그분이 다음날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 권사님에게 어떤 상담을, 신앙 상담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러한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빵과 복음, 그걸 늘 주장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그 일을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정기적으로 빵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냥 교회로 단순히 초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빵과 복음이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전히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를 키우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혹은 그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 혹은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주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는 교회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1: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6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건축물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바벨탑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면서 하늘 끝까지 닿도록 자기 힘으로 벽돌을 쌓아 올린 결과물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높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성전은 달랐죠. 사람의 자랑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자리였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쌓여서 멋진 성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쌓는 일인데도 내 힘으로 쌓으면 바벨탑이 되지만요. 하나님의 힘으로 쌓으면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쌓아갑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제가 사실 목사님 모시기 전에 여러 가지 닉네임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옥동의 유지태라고 말씀을 드릴까? 네. 아니면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담백하게 좀 네. 모셨어요. 목사님.
1: 네,
0: 아쉽진
1: 감사합니다.
0: 않으시죠?
1: 아유, 뭐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니 지난번에 네 생방송을 아주 또 멋지게 마치시고 네. 또 그 후로 몇 네. 주간 좀 사라지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어떤 일정으로 네, 자리를 잠시 비우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 예, 이제 미국에 한 20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0: 네. 꽤 장기간 다녀오셨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1: 네, 그 일단은 미국에 저희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딸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이제 해군 장교입니다. 네, 그래서
0: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정말.
1: 그래서 이제 딸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딸도 보고 또 이번에 마침 그 제 학위 수여식이 있어서
0: 네. 네,
1: 그 시카고에서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어서
0: 네.
1: 이제 네, 또 받고 왔습니다. 네.
0: 박사 학위 수여식 네. 정말 저는 평생 못 가볼 것 네. 같은 그런 네. 장소인데 네. 그러면 이제 척척 박사님이 되신 거네요. 네.
1: 만물 박사도.
0: 와. 극동방송의 네. 만물 박사님이 네. 계셨군요, 네. 목사님. 아, 네. 네. 그 이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1: 약간. 네, 너무 네.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스럽고 그리고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1: 도와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생각이 났고 이제 요심의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귀중한 것 하나를 얻었는데
0: 네.
1: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못 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0: 네.
1: 그 링 위에 그 복서가 주먹을 막 그 허공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처럼
0: 네.
1: 불안하기 때문에 주먹을 계속 내는 것 이것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그 몇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0: 또 재충전도 하시고
1: 네.
0: 여러 가지 그런
1: 네.
0: 또 깨달음도 얻으셨던
1: 네. 네,
0: 그런
1: 네.
0: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저희는 사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실 때쯤 된 것 같은데 막 하루 지나 있고 막 이랬거든요. 네, 앞으로는 네. 네, 계속 한국에 계셔주시기를
1: 네,
0: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SOS 네. 오늘은 저와도 목사님이 이제 함께 생방송을 하는 그런 날인데
1: 네.
0: 목사님 사실 이 시간이 송 오브 송즈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1: 네.
0: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요.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1: 네.
0: 맨 처음에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어버이날
1: 네.
0: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아마 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어떤 분이 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1: 저는 뭐 저에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제가 목회 정말 어린 나이인데 부족한데도
0: 네.
1: 단임 목회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같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네,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울산에서의 사역을 또 다시 이렇게

0: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은사 두 목사님이 계시고요. 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잘그 마음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장성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 울산에서 지금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는 옥동중앙교회 또 청년부 소속으로서 또 목사님을 한 분의 스승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0: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이렇게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 손길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던 그런 순간들을 되새기고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감사한 분, 정말 스승이라고 하는 칭호는 아무나 얻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스승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의 성함과 관련된 추억을 적어서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또 선물을 걸어야겠죠? 오늘은, 감사 인사할 때 살포시 드릴 수 있도록 화장품 세트를 제가 다섯 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네요.
1: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은사분이다. 혹은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분의 성함과 함께 이 추억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추첨을 통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시는 번호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 어플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게 될 텐데, 목사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 어떤 찬양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찬양을 함께 들어볼까요?
0: Thank you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1: 땡큐.
0: 여태까지 좀 찬송가를 위주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도 지났고, 또 다가오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고, 이래서
1: 맞습니다.
0: 이제 그 감사한 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땡큐라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볼츠의 땡큐 듣고 오실 텐데, 여러분 듣고 오시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나의 스승님 혹은 나의 은사님을 되새기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아멘, 레이볼츠의 땡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 영어 찬양이라서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사가 다가오지 않아서 어떤 찬양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실 그 말씀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죠,
1: 네,
0: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함께 할 텐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은 어디고 몇장몇 절인가요?
1: 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이고요.
0: 네.
1: 제목은 천국에서 듣는 땡큐입니다.
0: 천국에서 듣는 땡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 아멘. 예루살렘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성의 둘레가 6km 정도 되는 큰 성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대적들에게 늘 공격 목표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그러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상권이 형성된 상업도시도 아닙니다. 돈을 벌기에 적합한 곳도 아니죠. 이 시대의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따라 시골에 가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은 비옥한 유다의 다른 지역

0: 지역에 비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의 엄격함까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가난을 감수해야 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1: 아멘.
0: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축복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신하여 창검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의 온전함, 성전의 온전함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과 다른 풍경이 보여요. 그 지하 주차장과 계단 사이 벽에 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창에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1: 네.
0: 오늘 새벽에 보니 누군가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면 분명 누군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 없이 드러나지 않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1: 아멘.
0: 더 은혜로운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이들의 헌신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1: 아멘.
0: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1: 아멘.
0: 알아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Someone called your name. 이름을 불러요. 당신은 아마 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8살 때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You used to teach my Sunday school when I was only 8. 8살 때였다는 거죠.
1: 네.
0: 겨우 8살 때 Sunday school에서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And every week you would say a prayer. 매주일마다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했는가 하면 before the class would start. 이제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기 전에
1: 네.
0: 기도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1: 오.
0: And one day when you said that prayer,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I ask Jesus in my heart.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1: 아멘.
0: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1: 아멘.
0: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giving to the Lord.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Thank you for the giving to the Lord.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 am alive. There was changed.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1: 아멘.
0: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감사합니다. I'm so glad you gave. 당신이 드린 것, 당신이 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노래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다른 한 사람이 또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 선교 네. 보고 안에는 사진이 있죠.
1: 네.
0: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진 돈을 다 선교 헌금으로 드렸어요. 선교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 아멘.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why I'm here.
1: 아멘.
0: 당신이 드린 그 선교 헌금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ne by one 하나 둘씩 사람들이 계속 줄을 지어 모여옵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generosity, 관대함, 친절함들, just little things,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Jesus took your hand, 주님이 손을 잡습니다. And you stood before the Lord, 주님이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He said, My child, look around you.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 주위를 돌아보아라. Great is your reward. 내 상이 크도다.
1: 아멘.
0: 천국에서 바로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감사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듣는 땡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아, 마지막에 목사님, 네, 정말 주님께서, 아가야, 너의 주위를 돌아보아라, 내 상이 크도다라는 그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감사한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잘 버텼고, 저 귀한 일을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인사처럼 들려서, 그게 참 뭔가 많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1: 아, 저도 그랬어요. 네.
0: 네.
1: 아, 이 부분이 정말 큰 감동이죠.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0: 네.
1: 아, 그것으로 된것 같아요. 정말.
0: 아멘. 그리고 정말 오늘, 아마 오늘도 이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한번더 용기 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짜 또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네, 3614번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며 예수님께서 제 스승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50대 중반인 나이에 육체 부모님에게도 불효녀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잘못했을 때도 다그치지 않고 다독이시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귀한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음에 또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9335번님께서는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밀양 소택교회 김대범 집사님께서는 1981년부터 86년까지 저의 믿음의 스승이자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신 분입니다.
0: 오.
1: 올해로 88세 되시는데 몇해전 소천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창호지로 만든 그 찬송가를 넘기시며 찬송하시던 집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참.
0: 네, 우리
1: 세월이
0: 구삼사.
1: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0: 네.
1: 기억해 주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니까요. 사실 몇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조금 잊혀질 법도 한데,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대범 집사님께서는 천국에서 땡큐라는 네, 인사를 네, 또 듣고 계시지
1: 그러셨겠네요.
0: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2163번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아, 이거 참 너무 감사한 내용이네요. 저의 스승은 저의 남편입니다. 아프고 서운한 날에는 나에게 그것이 버려져야 할내 자아임을 가르쳐 준 사람. 아내로서 부족하여 늘 미안한데도 그저 주고 또 주시는 고마운 날. 고마운,
0: 그런 날에는
1: 그런
0: 네.
1: 날에는 주인인 나임에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없이 송구하고 한없이 감사한 주님 사랑 가르쳐 준 사람. 나의 스승입니다.
0: 와.
1: 와, 남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0: 네, 멋지네요. 네, 진짜 이렇게 나의 스승은 나의 남편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세상에 많이 그렇게 계실 것 같지
1: 그러니까요.
0: 않은데라는 생각이
1: 제가 사실 이렇게
0: 듭니다.
1: 문자를 쭉 보면서,
0: 네.
1: 아, 혹시 내 이름이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그
0: 네.
1: 기대하는 마음이 이 문자 때문에 싹 사라졌어요.
0: 아유,
1: 아,
0: 목사님.
1: 남편을 향해서
0: 네.
1: 감사하는 아내의 이 고마운 문자, 이것 때문에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0: 아이,
1: 괜찮습니다.
0: 사모님은 사모님 같은 마음이시죠? 전 알죠? 네, 넘어가야겠다. 네. 네, 우리 오둘둘 6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신혜진 선생님이요. 선생님 생각만 하면 감사로 눈물이 납니다.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일반 고등학교 못 다녔을 거예요. 자폐 아들이 자기 표현이 미숙해서 일반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들이 선생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반 고등학교 잘 다니면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송현 고등학교 전체 선생님들께 다 감사했던 저와 제 아들의
1: 아유, 너무
0: 기억입니다라고.
1: 고마운 분들이네요.
0: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좀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1: 그렇죠.
0: 있는데, 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잘 배려를 해주셨으면.
1: 그러니까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셨네요.
0: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0: 우리 5317번님은 새싹 별곡도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가난으로 지쳐 힘들어할 때 우리 은사님은 토요일마다 따뜻한 간식과 따뜻한 아랫목에서 예배와 찬양을 알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천국같이 포근하고 따뜻했던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찬양과 예배 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신 이경희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도 그 길을 따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317번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마 듣다가 네 그냥 평소에는 그냥 듣다가 감사한 분이라고 하니까 바로 생각이 나신 거 아닌가
1: 것
0: 싶어요.
1: 네.
0: 오늘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이 사랑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물론 저희가 그냥 해도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지만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 또 감사한 게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4420번님 문자까지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 네 샬롬 PD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아버지에 이어서 어제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을 했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무릎 연골이 90%가 없으시고
0: 아이고.
1: 10%만 남아 있는데요.
0: 네.
1: 어머니의 무릎 회복을 위해 전파 선교사 가입을 했습니다.
0: 아이고야.
1: 어머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더불어서 트라이앵글 전파 선교사가 된 저희 가정 축복해 주세요. 했습니다.
0: 네,
1: 아유,
0: 그렇습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네.
0: 오늘도 어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는데 아마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이것도
1: 그럼요.
0: 가능하시지 않을까
1: 그럼요.
0: 라는 생각도
1: 네.
0: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위에서 헌신해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없겠네요.
1: 아, 그럼요.
0: 네.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 거죠?
1: 그럼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담을 드리는 괜찮은 아침. 네. 함께하고 있는데
1: 네.
0: 네, 아쉽게도 이제 목사님을 또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끝으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면 어떨까요?
1: 네 제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두 교회를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본 따뜻한 장면이 있는데요. 미국 교회인데 참 한참 부흥한다고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건물이 허름하고 또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환경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예배당에
0: 그래요?
1: 별로 안 차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예배 시간 거의 다 됐고 시작하는 때까지도 빈자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0: 네.
1: 아 점점점 예배당이 다 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예배 늦게 오는구나.
0: 갑자기요?
1: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늦게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해하게 됐어요. 좀
0: 혹시
1: 이해.
0: 그 중에 한 명 혹시 저는 아니죠?
1: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0: 네.
1: 네. 아무튼 이제 늦게 들어오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는 청년들이 네. 혼자 안 옵니다.
0: 아...
1: 혼자 들어오는 청년을 못 봤어요. 다 누군가와 함께 들어와요. 근데 이 청년들의 가족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0: 그럼 누구?
1: 그 혼자 오는 청년이 머뭇거릴까봐 쭈뼛거릴까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예배당에 들어와 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0: 우와.
1: 혹은 그 집 안에 있는 청년들, 혼자 있는 청년들을 집 앞까지 가서 차로 태워다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혼자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네. 누군가와 함께 들어와요. 계속.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내 함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0: 네.
1: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섬김보다 중요한 것이 챙김이구나.
0: 아멘.
1: 누군가를 챙겨주고 옆에 그냥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0: 네.
1: 방송가족 여러분, 특별히 대단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같이 앉아주시기 바래요.
0: 아멘.